있고 이 바알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고 들어온 장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추종하 자기를 따르는 그 바알 선자들을 다 죽였으니 내가 엘리야를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원한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오늘 본문 저 광야로 도망가서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며 이제 좋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덤벼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결을 벌였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 왕후의 독설스러운 말 한마디에 그의 삶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부인들의 말이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제발 세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인들이 말하면 독해. 예. 그 독한 말 한마디에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 좋사오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번아웃이 온 거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고 연약해질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어떤 아픔이든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회복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첫 번째 방법은 엘리야를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절망의 기도를 드리고 지쳐서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금식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번아웃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육체적 인간의 한계 속에서 힘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슬픔과 우울감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논리적 설득으로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뭘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고난당하는 자들 향하여서 어루만져 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난 현장에서 늘 느끼는 것은 누군가 어루만져 줄 때에 아무리 무겁게 다가왔던 그 재난 현장도 순식간에 회복의 장소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교회는 거제 지역에 수해를 입어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짧은 기간이지만은 어루만져 주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루만져 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어루만져 주는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그의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다독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번아웃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거든 다른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어루만져 주는 것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하나님처럼 어루만져 주는 이런 은혜를 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루만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더 구체적입니다. 먹이시고 그 다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먹여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채워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제도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루만져 주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키트를 제작, 긴급 구호 키트를 제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생필품 14가지로 구성되어진 키트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마을마다 들어오는 보고가 한 마을은 187세대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어떤 지역은 100세대가 지금 다 침수당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5세대, 어떤 지역은 또 뭐 5세대, 뭐 이렇게 들어온 어떤 동네는 한 50세대, 뭐. 다 취합하니까 약 한 350세대예요. 그러면은 다 나누자면은 최소한 350개 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키트를 뭘 만들까? 현장을 다니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트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대형마트, 우리 지역에도 대형마트를 다 다녀봤습니다. 다 다녀봤더니 물건이 없어요. 한꺼번에 한 종류씩 350개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한 마트의 본사까지 연락해서 그쪽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우리가 좀 확보합시다 라고 했을 때 거기도 없대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밀가루를 세트 속에 넣는데 밀가루 350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유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설탕을 넣는데 설탕을 350포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350개 키트를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물건을 어디서 조달할까? 초대형 마트 들어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신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제 현장에 들어가니까 그 교제 현장에 있는 마트는 다음날까지 공급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서 마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키트 박스를 가져가서 다 일일이 넣어보고 무게도 달아보고 구성품도 보고 이러면은 이분들에게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정말 어루만짐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걸 또 누가 잘해요? 부인들이 잘해요. 근데 갑자기 어디 부인을 구할 데가 없어. 발가락 뼈 골절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참 독하게 부려먹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마트를 다 돌면서 거기에 구성품을 다 채워넣습니다. 들어보니까 꽤 묵직해요. 화요일 가서 화요일 오후에 가서 이쪽을 다 뒤져보다 안 돼서 오후에 그제도 넘어가서 현장을 돌면서 현장에서 물건을 다 이제 발주를 내고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수요일날 오후 3시까지 350개 분량의 모든 14가지 물건을 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밤 10시예요. 근데 아무래도 뭐가 허전해. 낮에 다니면서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들끼리 하는 지나간 소리를 계속 물이 들고 그제 지역에는 물이 들고 침수가 돼야 되고 다 젖어버리고 가재도구 다 젖고 뭐 주방도 다 젖고 그 다음에 단수가 되고 물도 안 나오고 하니까 맨날 먹는 밥인데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살아. 그 중에서 그냥 아이고 우리 라면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라면을 살 텐데 해필이면은 한 분이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이때 좀 따뜻한 쌀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해필이면 또 그 얘기를 제가 들었네. 집에 오니 뭔가 부족한데 뭔가 부족한 키트는 다 채웠어요. 근데 뭔가 자꾸 마음이 허전해요. 하나님이 뭔가 자꾸 생각하느라 자꾸 집어넣는데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은 안 하고 생각만 자꾸 집어넣어. 야 그 뭐 먹고 싶다 그랬잖아.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아니 이 밤에 이미 밤 10시에 마트 문도 다 닫았고 이미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마트 가도 물건이 없는데 어디 가서 먹을 것 해봐야 쌀인데 어디 가서 쌀을 구합니까? 마트에 봐야 보유할 수 있는 쌀이 기껏해야 뭐 30포에서 50포밖에 안 될 텐데 350포 어디서 구합니까? 몇 개 마트를 틀어야 되는데 이 생각 속에 갑자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생각이 나. 하나님 마치 말씀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 생각 속에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것 같아. 아, 그 장로님 있잖아.
그제도

도전공장 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갑자기 그 장로님 생각나서 그 장로님 잘하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일 쌀 350포를 구할 수 있느냐고. 그 밤에 10시에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 전화 받으시고 내가 알아보겠다고 그랬더니 알아보더니 내일 오후 3시까지

난 속에 있는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인들, 동원할 교인들 다 모았더니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5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분들을 다시 하나씩 그 작업을 하면서 바로바로 현장 작업하면서 진두 치위를 하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해서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몇번 만드니까 이 사람들 이제는 잘한 거예요. 아, 이걸 키트라 그럽니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자기들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었어요. 순식간에 한 50명이 달라붙으니까 순식간에 350개를 다 만들고, 원래는 그 키트 안에 쌀을 넣으려고 했는데 쌀이 들어가면 너무 무거워서 박스가 다 깨질 것 같아요. 쌀은 따로 하고. 엘리야를, 기진맥진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먹을 걸 공급하시고 마실 걸 공급하신 하나님. 한번은 스펄전 목사님, 19세기 유명한 설교가하고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젊은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 번아웃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목회적 사명도 지금 내려놓을 판국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젊은 목회자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뭔가 기도해주고 뭔가 좀 영적인 조언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한참 들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가장 신선한 고기가 들어가는 샌드위치를 마음껏 드십시오. 그리고 푹 잠을 주무십시오. 깊은 잠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깊은 잠을 자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거든 들판에 나가서 한 시간하고 두 시간을 걸으십시오. 아니, 영적인 거장인 목사님이 후배 목사가 번아웃돼서 이 자문을 구하러 왔으면은 이럴 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저 영성이 좀 타고난 저 기도원에 가서 한 며칠 금식기도 하고 힘을 얻으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뭐해요? 샌드위치 먹으래. 우리 식으로 하면은 밥 해드시고 푹 쉬시고 태양 햇빛 맞으면서 운동하시고 그러십시오. 서벌진 목사님이 이 방법을 어디 찾아내 봤더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재난 현장에 가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해봐야 안 먹힙니다. 그때는 뭐 줘야 됩니까? 먹을 걸 줘야 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걸 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재난 현장에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처음 우리가 들어갔을 때그 그제절교회 교인들의 표정을 보면은 뭔가 좀 너무 답답하고 저분들 와서 뭐를 할까 뭐 자꾸 얘기한다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키트 제작을 하고 그분들이 나서서 키트를 같이 동참을 하고 마지막 마치고 나오는데 전부 교인들이 우리가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넘어오려고 하니까 인사한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뭔 인사까지 해요 급한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표정들이 다 우리 교인들 같았어. 처음에는 남은 교인 같았는데 그 사역을 하고 나니까 다 우리 교인 같았어, 표정들이. 그만큼 마음이, 재난은 겪었지만은 그만큼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일들이 뭘까? 사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긴급 구호 헌금으로 콜롬비아 지진 구호 헌금 300만 원을 한국기독연합 봉사단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 거제 지역에 수혜가 터진 거예요. 한국기독연합 봉사단과 통화를 하면서, 사무장 하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콜롬비아는 다른 걸로 보낼 테니까 경남광역께서 보낸 이걸 종잣돈으로 해서 거제 지역을 도웁시다. 우리 교회 300만 원이 시드머니가 되고 한국기독연합 봉사단에서 2,700만 원이 내려오고 총 3,000만 원 프로젝트가 이틀 동안 거제 지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게 되어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먹을 걸 공급해주고 마실 걸 공급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공급해주는 이 일,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곳에 나타나고 그곳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 지역에 일어나는 이 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보면은 먼저 깊은 시름에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네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 기진할까 하노라.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 재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먹을 걸 공급해 주면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의 방법은 기진맥진한 엘리야에게 다른 영역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걸 공급해 주셨고, 엘리야는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인 힘을 의지해서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떡과 물을 의지하여, 그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산의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가 길을 가다가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먹지 못하면 가다가 중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터인데, 지금 너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먹어야 되느니라. 재난 현장에 필요한 것은요, 그런 먹을 것을 나누고 공급할 수 있는 은혜. 그들을 붙들고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로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만한 묵직한 키트를 들려주고 묵직한 쌀포대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들은 다, 아, 정말 이것이 눈으로 보는 사랑이구나, 이것이 내가 피부로 느끼는 사랑이구나. 요즘 그거 없어 못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현장은 재난 현장이에요. 누군가는 우리를 향하여 이 사랑을 베푸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들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거지의 목회자들에게 이 키트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 이름으로 마음껏 나누십시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사님들이 나눕니다. 교인들과 함께 신나게,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도 늘 나눠보지만 나눌 때만큼 우리가 그 키트를 만들 때도 기쁘고 나눌 때 더 기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거제 지역에 큰 일에 시드머니가 되었고 종자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한국 교회 안에 큰 울림이 되어지고, 그 일을 잊고 나니까 이미 우리의 사역이 한국기독교인의 봉사단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그 사역을 들여다보는 저 다른 교단 교회들이, 목사님 거제 지역에 피해 입은 교회들 우리가 더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연결을 다 해줬어요. 이 교회가 이런 피해를 입었고 저 교회가 저런 피해를 입었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삶으로 구현해낼 때에 그 믿음이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압니다. 결국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경외하는 믿음은, 내가 의지하는 말씀은,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내 삶으로 구현되어질 때,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열매 맺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렇게 먹이고 마시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엘리야는 사명자의 길을 다시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호렙산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그 광야에서 호렙산까지는 40주야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늘의 신령한 특별한 다른 능력을 주어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호렙산까지 가게 한 게 아니에요.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먹고 엘리야를 다시 기초 체력을 올려주고 난 후에 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먹고 배불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기틀을 만들고 쌀을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가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그 키트 속에는 우리 교회 이름도, 나누는 교회 이름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한국교회 전체 이름이 그 키트 위에 스티커에 붙어 있고 현수막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전도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재난 현장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런 환경들을 다시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거제 지역의 키트를 나누는 교회들은 복음의 전도 토양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에 해봤듯이 이제는 누구든지 교회 가는 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교회가 찾아왔고, 우리가 힘들 때 교회가 먹을 걸 주었고, 우리가 힘들 때 교회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명과 연결되어질 때에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산입니다. 모든 사명자의 산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그곳에서 이제 갈멜산 전투 후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사명감을 다시 호렙산에서 다시 일으켜 후진들을,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고 나머지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그의 후기자였던 엘리의 엘리사를 세우는 일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였던 엘리야를 다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셔서 힘을 얻게 하셔서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재난은 분명히 그 지역 사람들을 아프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삶의 거처를 다 쓸고 갑니다. 그제 면지에게도 밤에 새벽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이 내려오는데, 교회는 약간 높은 지역인데 교회 앞 마당에 세우는 차가 물에, 물살에 쓸려서 막 내려가고, 대형 컨테이너가 물살에 쓸려서 내려가고, 그 교회 한 집사님 한 분은 따님과 함께 차를 운행하고 가는데 물에 쓸려서 바다 입구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죽었겠다 싶은데 떠내려온 컨테이너가 막아주어서 마치 거기서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런 재난 현장은 이런 위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행히 그 교회 성합차는 약간 높은 데 있어서 물이 안 쓰늘려가기에 천만 다행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재난 현장의 아픔들을 우리도 과거에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번에 일도 우리가 추진하면서, 단 만 하루만이에요. 키트가 350개가 만들어지고 쌀이 350부가 만들어진 것은 따지고 보면은 만 하루 만에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받아오고 키트를 만들고 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진 거죠. 전체 기간은 이틀이지만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이었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재난 당한 이 지역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가 흘리고 뿌려놓았던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곳에서 선한 열매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지역을 바꾸는 일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에 모두가 사명자로서 그 교회들이 쓰임받게 되는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열매 맺어지는 그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14-8291번 경남 광염교회나

노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즐거운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한 지 벌써 2주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방학을 보내며 새 학기에 대한 다짐으로 새롭게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 다짐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은 실망스럽게 보내고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서 또 잘하니까요. 왜 실패했는지 생각하며 다시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세요. 오늘 방송도 함께하며 우리 모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방학을 보내며 어떤 다짐을 했었나요?
1: 이 학기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2: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거야.
1: 운동을 잘해서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어야지.
0: 이런 다짐을 해보았나요? 물론 여러분을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 무엇보다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거룩하게 살래요 하고 다짐하며 2학기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나쁜 것, 죄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 이 세상을 살기 원하세요. 다른 친구들이 옳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며,
1: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아, 이런 말 하는 건 유행이야. 유행이 뒤처지면 안 되지.
0: 이렇게 말하며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1: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달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원하셔.
0: 이렇게 말하면서 멋지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때리거나 욕할 때 똑같이 욕하지 않고 바른 말, 듣기 좋은 말, 예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나쁜 생각들이 자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아껴주는 예쁜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또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가 하고 유행처럼 보이는 행동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이라면 따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래요. 이렇게 다짐하면서 거룩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멋진 2학기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선샤인 키즈의 거룩 거룩 거룩, 파이디온 선교회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운명의 사람을 만나요.
1: 안녕. 난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을 만났던 성경의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노아예요. 내가 왜 또 나왔냐고요? 지난 토요일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어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또 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과 지난 토요일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0: 미친 거지. 아, 미친 게 분명해. 아니,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데 무슨 배를 만들어?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듣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위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경험한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향해 예수쟁이라고 놀리거나 교회 다닌다며 착한 척 하기는 이렇게 비웃거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너처럼 교회 다녀볼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친구나 사람들을 만났었나요? 꼭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사람을 정말 불편하게 한다니까 아니 듣기 싫다는데 왜 자꾸 말하는 거야? 정말 불편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나요? 몹시 불쾌하게 여기며 싸울 건가요? 아니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옳은 일을 멈출 건가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분명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을 비웃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견디셨는지 어떤 고통을 견디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땅 위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와 노아 가족은 죽지 않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로 노아와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해보세요. 친절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 상냥한 말, 바른 말, 듣기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여러분. 외로운 친구를 위로하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주는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no 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yes 하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순종대장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돌보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종하는 어린이로 변화시켜주시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음 상하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대장이 되도록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심판이 나에겐 없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웃고 놀릴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씩 하나씩 매일 매일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난 하나님께 충성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미움의 덫을 주의하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미움의 덫을 주의하세요 잖아요. 미움의 덫.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불행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행보에 심각한 덫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덫이 있는데요. 치명적인 덫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덫이에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덫은 사단이 우리에게 앞에 설치해 놓는 거거든요. 그 미움의 덫이 한번 걸려들면요. 헤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책임만 부여하셨지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진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는 그 책임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미움의 함정에 걸려들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미워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요. 아멘. 미움의 덫을 주의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나는 어둠에 속한 자다. 어둠에 속했다는 얘기는 사탄의 영역에 속한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미움은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움의 덫에 걸려야 내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영접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란 얘기죠. 오늘 우리 다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아닌가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얘기는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미움에 덫에 걸려들거든요. 사단의 역사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어떤 거냐? 간단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어떤 거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마음이 암흑천지가 되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면 아내 마음이 암흑천지가 돼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면 부모 마음이 암흑천지가 되죠. 내가 한 어떤 형제를 지독하게 미워하면 내가 마음이 어둠의 터널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고 목사를 성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 저도 고백하건대 지독하게 누구를 미워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독하게 미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할 때 내 마음이 어둠의 터널이 되는 거 제가 누군가를 미워해 봐서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안의 모든 기쁨은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 미운 마음이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질 때까지 내 안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기 금식을 여러 차례 해봤어요. 20일 장기 금식, 40일 장기 금식. 장기 금식을 한다는 건 식음을 다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극한의 고통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거의 죽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극한의 고통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장기 금식을 하면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뭔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심적으로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장기 금식을 하면 육체적으로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거든요. 내가 먹을 거 다 먹을 때 기도하는 것과 모든 영양소를 다 끊어버리고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비교 안 되거든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면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나도 유익하지 않고 미움의 대상도 유익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고통, 그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죠. TV에 토크쇼를 보고 있는데 유명한 젊은 스타 한 사람이 나와서 대화하는 자기가 그 연예계에서 라이벌 경쟁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누구 특정 대상을 누구 되게 미워했나 봅니다. 솔직 담백하게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 미워할 때 자기가 느꼈던 심적인 고통을 뭘로

표현했냐면 칼을 거꾸로 잡고 상대를 찌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요? 저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그 TV 토크쇼에 나와서 솔직 담백하게 이제 자기 부끄러운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미워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칼을 거꾸로 잡고 상대편을 찌르는 것 같더라. 칼을 거꾸로 잡았다는 얘기는 칼날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칼날을 잡고 상대편을 찌르면 결국 누가 다치는 거죠? 내가 다치는 거예요. 내가 치명상을 입는 거죠. 어찌 보면 저 사람이 그 토크쇼에서 말한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나 자신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인데 아무 유익이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선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좌우의 얼굴을 살짝 한번 훑어보세요. 얼굴이 시커먼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틀림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거예요. 화장품 맘만 때려 발라도 소용없어요. 누군가를 이뻐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뭐 메이크업 별로 안 해도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요. 저희 아내가 한 번도 광채 안 나는 적 없죠? 저희 아내는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좋은 사모를 만난 거예요. 나는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 사람이 왜 밉냐 그래요. 사람이 왜 밉냐. 그때 그 소리 들을 때 너무 쪽이 팔리기도 하고 아유 내가 사부로 하고 당신이 목회를 해야 했으면 참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따라 밝아지는 거고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따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면 마음이 암흑천지가 되기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지죠. 사람들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성격에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쉽게 누구를 미워하고 너무 쉽게 누구를 정죄하고 너무 쉽게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거의 동일합니다.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없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미움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미움은 사단이 우리를 불행한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 앞에 쳐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미움의 덫을 주의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3장 15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은 살인이라고 얘기해요. 충격이죠? 충격이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아니 우리가 감정을 가진 동물인데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인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 누구 미워하니? 너 살인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은 미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원인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거든요.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결과가 별 이상 문제 없으면 원인은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당신 안에 벌써 미움이 태동했기 때문이다. 미움의 감정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 미운 감정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인이라고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은 결과고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그 원인이 뭔가요? 원인.

동생에 대한 시기, 동생에 대한 질투,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살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움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괜찮다 안 괜찮다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을 시켰죠. 그 당시에 유태인들의 전체 국민 숫자가 900만 명인데요. 3분의 2를 살육을 시킨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였던 에릭 에릭슨 박사님이 정신분석학적으로 히틀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히틀러가 왜 그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지독한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히틀러의 어린 시절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히틀러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요, 이는 아주 조그만 지방,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브라나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히틀러의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었더라고요.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었는데 부정과 연루가 돼서 해고가 된 거죠. 해고가 되다 보니까 그 분노감, 사회적인 불만 이런 것들을 다스리질 못하고 집에서 계속 그 술을 마시고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술을 먹기만 하면 무차별 가정폭력을 행사하는데 히틀리 어머니, 그 자기 아내를 무차별 폭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으면 작은 아들 히틀러, 자기 아들을 무차별 폭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히틀러는 그 무자비한 아버지의 그 폭력을 당하면서 성장기를 보내게 됐는데, 그가 우리 같은 이런 일반인으로 살았더라면 그런 무지막지한 인종살육을 할 수 없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그의 손에 권력이 쥐어졌잖아요. 거의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인데, 그건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치료 과정을 거친 적이 없잖아요. 그런 뒤틀린 성격의 소유자인데 그의 손에 권력까지 쥐어졌기 때문에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폭력성,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에릭 에릭슨 박사님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는 거, 부부싸움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옆 사람 서로 격려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절대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가 천인공노할 살인, 살육을 행한 것은 미움과 정오심이 그 안에 부글부글한데 그것이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뒤틀린 성격의 소유자에게 권력이 쥐어지니까 그렇게 폭력성이 나타나고 인종살육을 저지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세월 가면 자라듯이요, 미움이 잉태되면 미움이 성장을 해서 그것이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적인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옆 사람 조용히 물어보세요. 몇 명 죽였어요? 예? 여태까지 여러분 몇 명 죽였어요? 나한테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아. 표정관리학 앉아계신 여러분한테도 죽은 놈들이 엄청 많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우리는 사랑할 책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미워할 자격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행위를 하면 뭐가 돼요? 돌팔이 의사.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 운전하면 뭐가 돼요? 무면허 운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책임만 주셨지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막 무자격으로 막 미워하는 거예요. 무자격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합니다. 미움은 살인이라고요. 미움의 덫에 걸려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4장 20절로 가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4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안 되면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사랑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말이 도대체 나오지 않는데 억지로라도 용기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면요, 그 말이 힘이 돼가지고 미운 마음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거든요. 내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내가 형편없이 여기는 그 사람, 내가 미워 죽겠는 정죄하는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함부로 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옆 사람 얘기합니다. 알기는 찰떡같이 잘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건 사탄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악한 사탄은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우리 마음의 미움을 집어넣어서 혼돈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눈뜨고 못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니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우리 안에 미움을 막 집어넣어서 혼돈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은 여러분도 다 그렇지만 다 초점 안경을 쓰고 있어요. 다 초점 안경. 얼마나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다 초점 안경을 딱 쓰고 이렇게 폼 잡고 설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제가 초신자 때 서울의 조그만 개척교, 2층의 상가교회, 조그만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나이가 한 60 초반쯤 되셨나. 그 설교 한편 하시는데 안경을 벗었다가 벗었다가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 젊었기 때문에 그게 저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되게 부담스럽네. 안경 왜 벗었다 왜 그러냐고 이해가 안 됐었죠.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 먹고 그 목사님의 나이가 때가 됐잖아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시력이 불편하셨으면 그 짧은 한 편의 설교를 하시는데 안경을 벗었다가 계속 그러시는가.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초점 안경이란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성경 보려면 벗었다가 성도 보려면 또 섰다가. 지금은 이제 다초점 안경이 나와서 가까운 데도 보고 먼 데도 보고 중간 것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까운 데 보는 렌즈를 초점을 가지고 먼 데 거 보잖아요. 제대로 안 보입니다. 먼 데를 바라봐야 되는 초점을 가까운 데 보잖아요. 제대로 안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안경을 바라보고 뭐 다 이뻐요. 사랑의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두 다 귀하다고요. 근데 미움의 초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제대로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눈에는 여러분

0: 우리 다 이뻐. 진짜로. 참말로. 진실로. 진실로. 나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 이쁘다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착한 사람을 바라보면 착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미움의 초점을 가지고 착한 사람 바라보면 바보처럼 보여요. 사람들 중에는 활발한 사람이 있어요. 활발한 사람. 굉장히 성격이 활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활발하게 보이거든요. 미움의 시선을 바라보면 까부는 게 보이는, 까불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똑똑하게 보이는 거야.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잘난 척하게 보이는 거야. 저 맞는 말 하고 있는 거 맞죠? 어떤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뭐 잘못됐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력의 초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모두 다 사랑스러워야 되고 모두 다 이뻐야 되고 모두 다 제대로 보여야 됩니다. 아멘. 오늘부로 안경을 바꾸십시오. 미움의 안경을 벗어서 폐기 처분하시고 사랑의 초점 안경을 맞추셔가지고 모두 다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산 같은 소유를 가져서도요 누구 미워하잖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모두를 바라보고 사랑하면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6-5540번, 지역번호 055-296-5540번 월드미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방송가족의 시간 김영준입니다.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긴 여름을 지나오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텐데 이 계절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면 벌써 9월이 시작됩니다. 개학을 맞이하는 학생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이 시간을 채워가겠습니다. 먼저 순례자의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언제든지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9월 2일 아침 6시 50분에 창원극동방송 3층 채플실에서 9월 운영위원회 조찬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조찬예배의 주제는 복음, 이야기, 그리고 상상력이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강사는 홍광수 목사님이십니다. 홍광수 목사님은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문화역사학과에서 신학 석사를 취득하시고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역사학과 박사과정을 수학하셨습니다. 현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담임 목사이시며 하남시 사회적 기업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 그리고 알고리즘에 길들여진 믿음의 저자로서 미디어 시대의 기독교인이 어떻게 복음을 상상력 있게 전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창원극동방송 운영위원분들에게 은혜받고 또 귀한 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모아 중보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5분의 소중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문자번호 380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둘째 딸 이지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예배 반주자로 학생회 리더로 앞장서며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와 친구들 만남 등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의 예배와 반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대학에 가서 좋은 기숙사 룸메이트를 만나게 해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CCC 순장님을 만나 선한 영향력을 받고 훗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이 사연을 읽으면 가슴이 저릿한데요. 교회에서 반주하고 학생회를 이끌며 빛나던 아이가 수능이라는 큰 관문을 지나면서 예배에서 멀어진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새 학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이지아자매의 발걸음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또 좋은 룸메이트와 신실한 순장님을 만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311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84년생인 딸이 너무 보고 싶어 문자를 보냅니다. 딸의 이름은 윤정입니다. 헤어진 딸이 그리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윤정이를 아는 지인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이 방송이 윤정이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딸 윤정이를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멈추어 이 마음을 느껴보시겠습니까? 헤어진 딸을 그리워하며 방송에 문자를 보내신 이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요. 얼마나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글을 올리셨을까요? 84년생이시면 올해 42살이 되었겠네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든 주님께서 윤정 씨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라도 윤정 씨를 아시는 분이 듣고 계신다면 부모님의 이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다시 만나는 날이 꼭 오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89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 유영선님, 1956년생이십니다. 녹내장으로 한쪽 눈을 이미 잃으셨고 나머지 한쪽 눈도 거의 보이지 않으십니다. 안압이 잡히지 않아 약으로 버티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안압이 속히 잡히고 어머니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영접하시며 남은 시간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70세의 어머니께서 한쪽 눈을 잃으셨고 남은 눈마저 거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집에서 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은 점점 사라져가지만 주님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유영선 권사님의 안압이 안정되고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돌봄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8316번님의 사연인데요.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 준비와 회사 업무로 바쁜 가운데 손바닥에 점 같은 무언가가 생겨서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검사를 예약한 상태입니다.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딸에게 갑작스러운 검사 소식이 찾아왔네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실지 느껴집니다. 검사 결과가 아무 이상 없이 좋게 나오기를, 건강한 몸으로 아름다운 결혼 준비를 이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625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녹내장 레이저 시술로 안압은 조금 내려갔지만 녹내장이 좀 더 진행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기존 약 중 하나를 바꾸었고 경과를 보면서 3주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압이 더 낮아지고 녹내장 진행이 멈추어서 수술까지는 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중에 녹내장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눈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요. 6254번님의 안압이 약으로 충분히 안정되어 수술 없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를, 또 3주 후에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늘도 이 자리에서 방송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3807번님의 딸 이지아를 불러주옵소서. 고등학교 때까지 예배 반주로, 학생의 리더로 주님 앞에 섰던 아이입니다. 수능이라는 관문을 지나며 잠시 예배에서 멀어졌지만 주님의 손이 이 아이를 결코 놓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새 학기 새로운 캠퍼스에서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게 하시고, 신실한 CCC 순장님을 통해 믿음이 다시 불붙게 하시며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려 주님을 찬양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311번님의 딸 윤정씨를 찾아주옵소서. 헤어진 딸을 그리워하며 방송에 글을 올리신 이 부모님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윤정씨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만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이 윤정씨에게 닿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머니 유영선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쪽 눈을 잃으시고 남은 눈마저 희미해져가는 가운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안압을 안정시켜주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이 마음에 환히 비추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8316번님의 딸의 조직검사 결과가 아무 이상 없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이 딸이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6254번님의 녹내장 진행을 멈추어 주옵소서. 안압이 충분히 낮아져 수술 없이도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픔과 걱정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예배에서 멀리 떨어진 딸이 다시 반주석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딸 윤정희의 이름을 부르며 방송에 글을 올리신 분의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농례장으로 세상의 빛을 잃어가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녀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결혼을 앞둔 딸에게 갑작스러 찾아온 검사 소식에 마음을 졸이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농례장의 진행을 멈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기도 속에 담긴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까이 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9월이 코앞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의 넉넉한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방송가족의 시간 김용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BC 신앙 강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FBC 신앙 강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부곡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의 전도특강 만나봅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씨앗, 사랑의 밭에 심어진 열매라는 제목으로 열 가지 전도에 대한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전도팀을 담당하며 겪었던 이야기들, 현장에서 마주친 수많은 질문과 해답을 엮어서 워크북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120여 가지의 실제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도 훈련은 특정 기관에 가서 전도를 훈련을 받았지만 저는 교회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교회마다 전도팀의 규모, 성도들의 전도 능력, 주변 환경, 그리고 실제 전도가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모두가 다릅니다. 기관에서 받은 훈련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하고 훈련된 목회자들이 직접 개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 맞는 맞춤형 전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전국 200여 개 교회가 이 훈련을 통해 실제적인 열매를 맺고 심지어 전도팀이 없는 교회에는 전도팀을 세워가는 과정까지 함께하며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세미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과 반복밖에 없는데요. 제가 전도하고 있는 전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전도 이야기, 코칭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전도 상황들을 일기를 써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영적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도 일기를 쓰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전도 코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눌 10가지 코칭은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넣고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아, 물론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는 첫 만남 7초를 잡아라. 초두 효과와 첫인상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처음 받은 정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초두 효과라 부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인상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은 단 7초, 짧게는 3초 만에 판단하고 이때 형성된 인상은 이후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최대한 신뢰와 호감을 주고 짧은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라는 전도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회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첫인상이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순 접촉 효과. 익숙함이 호감을 부르는데요. 어떻게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주 보면 볼수록 상대에게 호의를 느낍니다. 사회 심리학에서 이것을 단순 접촉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이언스 교수의 실험에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단순하게 만난 마음으로도 호감도는 상승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몇 번이라도 얼굴을 본 사람에게 호의를 느낍니다. 전도 대상자와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보다 자주, 짧게 여러 번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접촉 시간보다는 접촉 횟수가 핵심입니다. 호감을 얻으면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훨씬 수월해지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든든한 다리가 됩니다. 세 번째,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호소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머리에 호소하는 것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KFC 창립자 커넬 샌더스도 사람을 이해시키는 건 논리지만 결국 움직이게 만드는 건 감정과 이해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버드 정신의학부 교수인 다니엘 샤피로 역시도 감정을 강조하며 상대와 좋은 관계가 필수임을 역설합니다. 우리의 전도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능함도 좋지만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먼저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좋은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와 함께 준비해야 되는 머무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키핑 파워라고 하죠. 플레빌 이클레이 교수는 교회 성장과 전도는 교회에 머무르게 만드는 힘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힘은 바로 우정과 친절에서 나옵니다. 교회에 정착하는 새신자들은 대부분 회신 전에 이미 6명 이상의 신자를 친구로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반대로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정착하지 못하는 새신자들은 친구가 거의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새가족이 교회의 사랑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따뜻한 교회, 따뜻한 공동체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계속하는 기술을 발휘해라. 습관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일찍 일어나기, 저축하기, 다이어트. 모두 계속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다릅니다. 불신자였던 분이 계속되는 전도에 마음을 열고 감사 헌금까지 드리고 기도 부탁까지 하는 놀라운 일들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결심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첫 번째 오는 시련을 극복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단계는 매너리즘을 극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찾아오는 그 실증, 매너리즘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단계만 넘어서면 습관 만들기의 성공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전도를 왔다, 안 왔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언제부턴가 전도를 오지 않더라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내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더라도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전도 현장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한국인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성

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태균 교수의 어쩌다 한국인을 보면 그 책에서는 한국인은 우리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집단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편안함을 느끼죠.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 한국인의 특성을 전대에 활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공주 지역에서 한 교회에 하루 종일 전도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전도 오전 강의가 끝날 때쯤에 저는 우리성,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저의 정보를 먼저 흘렸습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고 학창시절은 거제도에서 보냈고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고 해군을 나왔습니다. 쭉 저의 정보를 흘렸더니 맨 앞자리에 앉아계신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딱 봐도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쯤에 그 목사님의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해상병 몇 기입니까? 보통 해군을 나오신 분들은 해상병 몇 기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아 저분이 해군을 나오셨구나 짐작을 하고 네 저는 해상병 417기입니다 라고 했더니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더니 필승 선배님 저는 423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선배라고 하면서 그 뒤로부터 그 목사님은 카톡을 보내고 전화하면서 선배님답게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이런 한국인의 특성을 놓칠 수 없듯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나의 고향과 또 전공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고 이런 분들이 자신과 유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훨씬 더 전도의 문이 잘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특성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일곱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사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씨앗을 심으려면 좋은 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밭은 바로 사랑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좋은 교회지 그리고 목사님도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야 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메신저인 나보다 내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교회를 좋아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북적거릴 만큼 호의적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간단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말보다 나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복음을 깨닫고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은 잘하지만 삶이 따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복음의 내용보다 전도자의 삶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미우면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내가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도 믿을 수 있는 신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전도를 정복한다, 굴복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 전도할 때 전투적으로 접근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분명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사탄과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육적 전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불의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가에 전도하는데요. 어떤 칼국수집 사장이었는데 거기는 맛집이라 직원들이 다섯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드렸더니 얼마 전에 평일날 저희 교회에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은 교회 오라 소리도 안 하고, 뭐 예수님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올 때는 왠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따뜻한 위로 때문에, 목사님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쉬는 날에 직원

존재로 느끼게 하라. 이것을 호혜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그것에 보답하려고 하는 호혜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전도자에게 그들은 뭔가 특별한 행동으로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 진심 어린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가 이 전도자에게 특별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내릴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 전도를 하면서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는데 이 아이들에게 계란을 나눠주다가 몇몇 아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이걸 더 줄게 라고 하였더니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저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요즘 시험도 못 치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우리 아이만 계란을 더 챙겨줬다고 너무너무 고맙고 용기가 나더라, 힘이 나더라, 이래서 목사님 교회 가보자 해서 제가 위치 좀 알아보고 감사 인사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한 거죠. 상대를 특별하게 여겨줬더니 그분이 교회 갈 마음도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특별하게 여겨보십시오. 그들도 나를 특별하게 여길 것입니다. 아홉 번째를 보면요. 사전 준비의 중요성인데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사전 준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도 준비라는 것은 성공의 확률을 높입니다. 프로는요, 준비를 절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법정 변호사인 어벙연거는 대답을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리한 답변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보통 전도팀을 전도특공대라고 부르죠. 실제 특공대는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강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라도 2,000회 이상 반복하면서 습관이 되어 무의식 중에 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반복 훈련은 여러분을 능숙한 전도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실제로 전투 조종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티고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버티고 현상이 무엇일까를 알아보았더니 전투 조종사들이 열심히 비행을 하고 고개 운전을 하고 훈련을 하다가 뒤집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하늘인 줄 알고 쑥 날랐는데 비행기가 뒤집혀 있고 바다가 하늘에 비춰진 거죠. 그랬더니 하늘인 줄 알고 쑥 가다가 그만 바다에 침몰하게 된답니다. 그때부터 생겨난 단어가 뭐냐면 버티고 현상이었습니다. 그 뜻은 절대로 네 눈을 믿지 마라. 계기판을 확실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전도가 안 된다, 못 한다,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열매가 없다. 전도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되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말문을 열기 위해서 7대 3의 법칙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전도 훈련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 거절당하고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7대 3의 법칙인데 전도 대상자가 7이고 전도자는 3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 배경은 어떤지 그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또 전도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듣고 이해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0: 여러분, 이열 가지 원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리가 현장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떠한 전도의 기술, 어떤 코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볼때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까? 정말 그분 한분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나도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에게 어떤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전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는 암기한다, 공부한다, 숙지한다,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전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전도는 지속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만드는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전도 현장에 적용할 때에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빠는 할아버지 닮았어.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니까 기분은 썩 좋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준비할 때 맞구나, 맞구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내가 당연히 아버지를 닮는 게 맞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아닌 삶이 되어야 하고 논리가 아닌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1: FBC 신앙 강좌. 지금까지 부곡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의 전도 특강 함께 하셨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 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말씀 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토요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억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그동안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와 남은 자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 복은 진리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전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죠. 그러면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기억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국 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거기서 교수로 재직 중인 김대식 씨의 강의 중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뇌에 입력된 정보의 총합이 그 인간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뇌과학자니까 인간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자기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나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지요? 그건 자기에게 기억된 정보로 자기를 아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고 이분이 어머니다. 그런 정보들이 다 우리 뇌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내 형제다, 이 사람이 내 이웃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아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아 저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보들을 통하여 나의 나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치매가 걸리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된단 말이죠. 치매에 걸리면 초기에는 주로 기억을 불러오는 회로가 망가져서 기억 인출에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병이 진행될수록 뇌세포 자체가 파괴되면서 저장되어 있던 정보 자체가 완전히 소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중증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뇌에 부종이 일어났던 분이 계십니다. 뇌에 부종이 일어나니까 남편도 가족도 아무도 몰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회복되어 거의 다 알아봅니다만 정말 뇌가 부어서 기억하는 그 어떤 부분을 누른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기억이 전혀 안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부기가 깔아지니까 다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뇌는 의사들도 아직 전인 미답의 지역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뇌의 정보들은 참 알기 어려운 곳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뇌가 기억할 때도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시각으로, 청각으로, 촉각으로 정보가 입력될 때에

오던 정보들도 순수하게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기억들을 왜곡하고 또는 편집하여 필요한 것만 기억에 담는 것이지 모든 정보를 다 내가 입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력할 때도 그 내 기억들을 자기의 견해,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 후에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단 말이죠. 심지어 설교의 내용조차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가치관, 내 어떤 견해들이 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에 진짜 복이 성경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며 썩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니까 그저 썩어질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의 저장된 그 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뇌라는 것은 정말 사람마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보도 자기 중심으로 재편집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그분이 기억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물리학을 전공하고 과학 고등학교 교사로도 재직하였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있을까? 만약 우리의 기억이 다 사라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가 용서되었다는 그 기억조차도 사라진다면 어떻게 감사와 찬송이 나올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어떤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이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의 책인데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그 책을 그분에게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은 몰트만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공산국가였던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때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탈고를 얼마 앞두고 징집을 당하였습니다. 군에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입영하게 됐는데 그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간첩 의심을 받아서 아주 감시를 당하고 심문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는 지대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어떤 심문, 심리적 압박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자기는 책에서 논문 발표할 때에 기억의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논문 발표하고 나서 몰턴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을 그렇게 신문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기억에서 완전한 용서가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책에는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가해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개인적인 가해와 피해자의 내용과 기억들, 그리고 회사라는 어떤 단체 또는 국가라는 폭력과 그 피해자들 이런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나가고 있죠. 결국 이분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해자이죠. 우리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그렇게 모든 가해자, 즉 죄인들은 다 예수님을 살해한 가해자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소서. 지금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어마어마한 말씀의 선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지는 그들을 향하여, 피해자인 예수님은 가해자인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 그 모두가 용서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구속받아야 된다.

우리의 기억이 구분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제각각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 우리의 일상에서 잘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을 왜 다툴까요? 기억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기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눈짓 하나, 말투 하나에 우리는 얼마든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해했다는 사실은 기억을 잘 안 하고 내가 피해 입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한 교회를 27년간 담임 목사로 심호하면 여러 사람의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원망들을 말할 때에 단 한 사람도 내가 가해자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가해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어느 집사 때문에 또는 어느 누구 때문에 또는 목사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나는 피해를 입었다는 말만 들었지 나로 인하여 피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기억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기억이 구속받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기억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심으로 구원하시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방주에 있는 모든 방주의 짐승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번역은 권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보아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홍수 전에 배에 타고 배에서 나오기까지 그 날수가 무려 1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 15일쯤 됩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약 377일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 1년 넘게 방주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돌보아 기억하셔서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홍수 이후에 노아는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 언약을 세우는데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시대 때 왜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홍수 이후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장세 6장에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였는데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세 8장 21절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고 심판을 하시려면 날마다 홍수 심판 같은 심판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받으시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물론 이 땅이 있을 동안입니다. 장차 올 이 땅은 물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이미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데 이걸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죄가 뭔지 드러내야만 나 행한 것 모든 것 죄뿐이라는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찬송과 가사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는 그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령 임해야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정말 성령 임하게 되면 나 행한 것이 죄뿐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 행한 것 죄뿐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내가 얼마나 정보를 왜곡하고 있는지 그 왜곡된

발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이 내 중심적인 죄임을 아는 일도 사실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아무리 심리학자가 또는 아무리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뇌 정보를 안다고 할지라도

3개 가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리고 사흘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복직되면 자기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정말 요셉의 꿈대로 자기가 복직되었다면 야 요셉이 옥에 갇힌 그 요셉이 해석해 주어서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참 요셉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잊어버렸습니까? 무려 2년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기억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 안 날 때가 있는 것이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기억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도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한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자기가 복직되지 말자 되자 말자 요셉을 풀어주었다면 왕에게 간청을 풀어주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못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총리나 또는 관원이 되는 것은 만 30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 30세 되었기에 마침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걸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해석해 주므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이 먼저 종으로 팔려오는 그 고난을 겪는 것을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그 청원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못하게 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2년 동안 얼마나 감옥에서 괴로웠을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리 기다려도 석방의 소식은 안 들리고 정말 감옥에서 답답했을 겁니다. 이제 2년 좀 지나면 자기도 포기했을 거예요. 그때 다시 불러내셔서 꿈을 해석하게 해주는 것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들도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어 출애굽할 때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지원이라. 모세가 불언을 받았을 때 여호와 이름을 묻죠. 그때 여호와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을 히브리 글자로 거룩한 네 글자 여호와라고 하지만 그건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발음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이 어떻게 이름이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내 생각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규정해버리면 하나님을 내 손안에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묻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이름을 만들어주는 분이지 너희가 나를 이름을 규정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뜻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내용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내느냐 이걸 하나님의 자기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을 누가 이 이름이 내 이름이라고 사용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걸 헬라어는 에고 에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히브리 말로 여호와를 72년 헬라 성에서 번역할 때는 에고 에미로 번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계시는 분인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고 그걸 신약에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시지만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해 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심판받아서 그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게 하신다라고 새 언약을 주시죠.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갈 그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는 거죠.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손으로 끄집어내었죠.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듯이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지만 몸은 끌려 나왔는데 마음이 끌려오지 않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할까 또는 아수를 의지할까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의지할까 그렇게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갈 때에 새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의 내용 항상 이렇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근데 왜 새 언약을 주십니까? 옛 언약으로 결국 멸망했기 때문에 나라 망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서 제가 찬송과 가사를 인용했습니다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이 죄뿐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복음일까요? 무엇이 진짜 영원한 복음일까요? 예레미야 30장 34절 말씀이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죠. 255장 찬송가 가사에 너희 죄 흉악하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억 아니하시리, 기억 아니하시리.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또 그 죄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새 언약을 예수의 자신의 살과 피로 이루어내셨죠. 그래서 제외 만찬 때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바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을 구약이 이렇게 예언해 놓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0: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것,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구약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자들, 그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이게 바로 마리아의 찬송이죠.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찬송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는데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여기시고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찬송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이죠.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3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세라. 사가랴가 열달 만에 입이 열려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마리아나 사가랴 무엇을 찬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기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죠. 예수의 사가피로 세우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죠. 그러면 새 언약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십자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에 못 박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에서 한편 강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 이분이 옳은 분이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강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기억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로 인하여 항상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셨기에 들어가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은총을 지금 여기서부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5-3726번 055-285-3726번 늘푸른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저는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좀 한 주간 어떻게 좀 보내고 계셨나요?
1: 네. 이번 주에 이 쉬운 클래식을 준비하면서는 네. 제가 옛날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매일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부제를 가지고서 진행을 네.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직장을 얻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니었어가지고 네. 항상 5시 20분 기차를 탔어야 했고요. 그러려면 한 4시 조금 언저리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한 달에 15번 가는 그런 출근이었었지만 그 지역에 가서 미리 연습할 시간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니 그래도 일찍 가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한 관계로 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끔 같이들 티타임을 가지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유학을 하던 한 오빠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전 여태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차를 마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소희 씨는 어쩜 그렇게 새벽에 잘 일어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뭐 대답할 때 직설적으로 답하지 못했지만 정말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는 거지. 새벽에 잘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말 피곤했었거든요. 그 시간이 여름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겨울에는 정말 깜깜한데 나 혼자서 세상에 문을 여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냥 새벽에 잘 일어나기 때문에 출근을 맞춰서 잘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어린 마음에 싫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 마음의 본심은 가야 되니까 가는 거죠 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상의 그 매일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모든 분들의 수고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를 이미 그때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찬양을 나누면서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찬송을 준비를 했고요. 네. 가사에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하기 한 걸음은 딱 한 걸음만 더가 모여서 날마다 매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네. 여러분께 찬양 전해드립니다.
0: 네, 가장 먼저 찬송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함께 나눈 찬송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오늘 매일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네.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네. 오늘은 어떤 곡부터 시작할까요, 교수님?
1: 베토벤의 곡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자기만의 루틴, 자기만의 방식을 반드시 지켜낸 작곡가들의 곡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하은 PD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나 그 하루 중에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저는 우선은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네. 그거는 꼭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금요일이 되면 네. 네. 항상 설레요. 왜냐면 그날 저녁에 맛있는 걸 먹거든요.
1: 아.
0: 수고한 날을 위해서 뭔가 충전하는 느낌으로.
1: 아, 그날은 그러면 어떤 네. 메뉴 상관없이 자유롭게.
0: 상관없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금액에도 최대한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1: 그날은 네. 절제를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그렇죠. 것을 다 먹는 날이다. 네. 아, 그날이 굉장히 기다려질 만하네요.
0: 그럼요. 약간 저만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좀 뭔가 좀 말씀드리고 나니까 약간 초라하네요.
1: 초라하다니요. 네. 우리가 항상 관리를 하다가 그날 하루는 맞아요. 나에게 네. 마음껏을 선사한다. 너무 좋은데요.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토벤은 본인만의 그 어떤 규칙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었던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커피를 반드시 60알의 원두를 세워서 그것도 정말 좋은 원두를 걸러내서 본인이 직접 정성스럽게 내린 것을 한 잔 마시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전에는 작곡에 집중을 하고요. 오후에는 긴 산책을 꼭 나가셨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그 어떤 모습이 남아있는 사파를 보면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어떤 메모장 같은 것을 들고 산책로를 걸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의 사진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그때가 그만의 산책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토벤의 곡을 한 곡 준비를 했는데 황제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황제.
1: 네, 네, 2악장이고요. 사실 이 곡이 작곡이 되었을 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포탄이 날아다니고 베토벤은 청력의 문제가 이미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상 아래나 식탁 아래 그런 포탄이 터질 때마다 정말 숨어 들어가서 귀를 보호하려고 애썼던 그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곡이고요. 4분 8초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요.
0: 네.
1: 그렇게 페이드아웃을 조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리스티안 짐머만이라는 우리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만의 루틴을 반드시 지켰던 이가 전쟁 속에서 그려냈던 그런 곡은 어떤 곡일까 여러분께 한번 나눠드려봅니다.
0: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황제라는 곡 함께 하셨는데,
1: 네.
0: 근데 전쟁 중에 이 곡을 작곡하셨다고 하셔서 네, 네. 조금 암담한 마음이 담겼을까 했는데 또 그런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1: 그렇죠.
0: 같기도 해요.
1: 네. 오히려 무언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고 매일 같은 자리로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곡가 중에서 가장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규칙이다라는 걸 가진 분을 한번 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현대에 속하는 작곡가이고요.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라빈스키는요, 규율과 작업 이걸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감은 내가 작업을 하는 중에 찾아오는 것이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정돈을 하시고 가벼운 체조와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4시간여의 작업 시간을 어떤 그런 영이 오르던지 떠오르지 않던지 간에 무조건 앉아서 4시간을 버티시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쓸 수 있게끔. 어느 그 소설가 중 분에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0: 네네네.
1: 앉아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그렇게 시간

0: 한일 지키시고 서재에서 작곡을 한 후에는 물구나무 서기도 하셨다고 해요. 뭔가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네. 할 때 하셨던 본인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물구나무 서기도 하시고 점심을 드시고 휴식을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악보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김없이 6시가 되어지면 식사를 하시고요. 가벼운 만남도 가지시고 독서도 하시고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그 모든 루틴들을 정말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라빈스키의 곡은 조금 듣기에 충격적이다는 곡들도 조금 있습니다. 봄의 제전이라는 곡은 정말 무언가가 깨어지는 듯한 그런 곡도 있는데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곡은 페트르슈카라는 러시안 춘곡을 전해드릴 겁니다. 듣기에 어렵지 않고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항상 시간을 꽉꽉 채워서 지킨 스트라빈스키의 러시안 춘곡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1: 네.

0: 네, 스트라빈스키의 곡을 함께해도 듣고 오셨는데 네. 마지막이 굉장히
1: 마무리가 그렇죠 특이하죠 뭔가 네. 평범함을 추구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은 브람스 곡 들려드릴 겁니다. 아. 여러분이 예상하시겠지만 브람스는 참 진지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작곡가이고요. 한 음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노트에 기재를 하신 다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다시 끊임없이 고쳐 쓰는 것을 반복하셨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아침에 일찍 작곡하시고요. 네. 베토벤처럼 오후는 거의 산책에 그러면서 어떤 곡들을 생각하시고 쓰셨던 그런 독일의 작곡가인데 연주자는 제가 이례적으로 러시아 연주자를 모셨습니다. 일리아 라슈콥스키라고 요즘에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피아니스트인데요.
0: 아, 브람스의
1: 브람스의 인터메조라는 간주곡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을 러시아 분이 연주를 하신다 하면 제 개념에서는 조금 그래요.

0: 제가 독일 선생님한테도 배워봤고 네. 러시아 선생님한테도 배워봤는데 네. 표현 방법이 정말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독일 선생님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 자다 깨서 일어나도 정확히 연주해 라고 말씀을 워딩을 꼭 그렇게 세게 하셨고 네. 그리고 러시아 선생님께서는 표현의 그 어떤 감정을 주저하지 않고 몸으로 드러내셨던 그래서 이 연주자도 제가 봤을 때는 몸으로 뿜어내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상당하더라고요. 정말 진지한 독일 작곡가의 곡을 러시아 연주자가 풀어냈을 때 어떤 색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와, 점에 네. 주안점을 두고 이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0: 네.
1: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곡을 들려드리면서 네. 저희가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오늘 또 다양한 우리 작곡가분들의 또 이야기를 또 전해주시고 네. 매일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네. 교수님 매일을 지켜낸다라는 게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0: 맞아요. 이틀 전에 딸아이가 잠자리에 이제 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번아웃이 오질 않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얘기인 즉슨 우리 딸이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나름의 숙제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방송을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항상 아이 앞에서 하고 아이 네. 앞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번아웃이 오지 않느냐는 질문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저는 1년에 깊은 슬럼프가 한 두어 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슬럼프의 색깔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하기 싫다 병이라고 칭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1: 하기 싫다 병이요?
0: 하기 싫다라고 혼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딱 정기적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네.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기 싫다는 것은 결국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동행하는 일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너무나 하기 싫은 날은 안 합니다. 저도. 정말 딱 쉬어가는 날이 있는데
1: 필요하죠.
0: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하나님과 유연한 소통을 우리는 늘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설마 지금은 귀 닫고 계신 거 아니죠?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1: 네.
0: 그런 유연한 소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찬양을 하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매일 지켜내는 것 그리고
1: 아멘.
0: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놓아주신 자리에서 그 하루하루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1: 아멘.
0: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계신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대단하시다라고 박수 쳐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 끝곡으로 우리 브람스의 곡 들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수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찬양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찬양의 화원 박형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향기로 가득한 주님의 화원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향기롭게 가득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는 넘어질까 작은 손을 꼭 잡아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괜찮은 듯 걷다가도 어느 순간 휘청거리고 힘이 빠져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은 힘이 빠져 놓칠 수 있지만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요. 오늘도 그 손을 믿으며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다시 일어나, 홀리원의 내게 이런 분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휘청거려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더라도 괜찮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니까요. 어쩌면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 발견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그 손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마커스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입니다.

더 결코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힘조차 없을 때에도 먼저 손 내밀어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히스프렌의 너는 꽃이야, 웨이홈의 달리기, 조수아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화분 끝곡은요,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붙드시는 손이 있구나 하는 믿음으로 조금 더 든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손을 의지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화원 박혜영이었습니다. FEBC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있는 거 느끼시죠? 해가 제일 긴 날을 우리가 하지라고 하는데 지난 6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지가 지난 지 두 달이 넘었거든요. 해가 짧아지는 것 정말 당연한 거겠지요.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는 어김없이 낮의 길이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며 가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저녁 8시도 훤했거든요. 이제 느낌이 달라요. 아침에도 6시가 훤하지가 않아요. 계절의 흐름이 왠지 빨라지고 있는 것 느낍니다. 오늘이 8월 29일 토요일이죠. 이제 8월도 내일 모레면 끝나게 됩니다. 기승을 떨던 여름, 폭우에다 폭염에다 온갖 기록 가득 남기고 이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8월이 여름이 끝나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미뤄놨던 일들, 풀어야 할 문제들, 챙겨야 할 일들, 우리 주변의 많은 잡다한 것들 잘 정리하시면서 새로운 달 9월, 새 계절 가을 맞을 차비도 아울러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온병 국악 선교단이 연주하고요. 이어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게이펜 로드가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에베소서 5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이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4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08님 샬롬, 필요할 때 비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주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926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함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생활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네, 아주 좋은 다짐 하셨어요. 또 0778님 병원 실습을 시작한 지 두 달인데 종종 혼나고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에 남아서 자꾸 생각나서 속상해요. 주님께서 제 마음 회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 8593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수고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16님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주말 과제가 감사 실천하기예요. 세상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0377님 한 주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7770님 하루에 5가지 감사함을 기억하고 생활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릴 때 사랑해 하고 말씀드리면 사랑해 하고 대답하시는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2083님 저는 광명에서 노상행상을 하는 배명자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세상을 청소해 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한답니다. 아멘. 4210님, 최근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 서로 많이 다름을 알게 되고 저에 대한 원망처럼 들리는 말 때문에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몰라준다는 서운함보다 오랜 시간 제게 힘을 주었던 고마움과 감사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 너무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2545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4648님, 80이 넘어도 은혜스러운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5216님, 귀는 두 개씩 만드신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만 만드신 이유를 늘 생각하며 지냅니다. 누군가의 말은 더 많이 잘 들어주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기하란 뜻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대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들으시기에 교만하고 헛된 말, 어둠의 언어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하나뿐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 복음 전하는 복된 사랑의 입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049님, 비타민보다 가장 강력한 피로회복제인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극동방송 고맙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흥사 빌리 선데이의 집회에서 찬양 사역을 담당했던 로드 히버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장으로 섬기던 교회에 약간 지능이 모자란 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 아이를 좋아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온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 조이란 아이에게 대화도 많이 걸고 또 신경도 써주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아이는 예배가 끝나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저를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 짧게나마 대화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 항상 유쾌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바쁠 때도 그 아이는 저를 늘 찾아와서 저를 붙들고 자기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조이의 아버지라는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와 놀아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즐거워하는 조이의 모습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몇 주가 지난 뒤에 조이의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또 몇 주가 지난 뒤에는 조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게다가 조이의 할아버지는 75이었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무신론자였다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무신론자였던 한 가정을 예수 믿게 한 위대한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고 교회에 적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야고보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일까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야고보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네,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하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벨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5480님,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감사일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드려야겠습니다. 아멘. 1124님, 작년에 결혼해 태국에 살고 있는 딸이 예쁜 공주를 출산하고 집에 왔어요. 너무나 작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손녀가 기침을 해요. 기운이 맞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낳고 건강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9378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사랑 늘 간직하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선교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5674님, 믿음 없는 남편에게 내 기분에 따라 대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202님. 딸이 사회 초년생인데 3개월 종합병원서 수습되고 원하고 바라던 대학병원에 취업했답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7513님. 어머니랑 아버지 병 간호하면서 듣고 있어요. 귀한 말씀에 언제나 감사하며 방송에 감사합니다. 2011님. 잠에서 깨면 감사기도 드리고 하루를 끝마치고 잠자리 들면서 감사기도 드리는 범사에 감사드리는 남은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며 덕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9022님.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양서성전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데 내일 성도님들과 오후에 광명족구장에 모여서 족구대회를 할 계획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내일 일정과 계획 속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웁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시편 38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소원과 탄식을 하시는 주 하나님, 어떤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나 어리석음으로 슬픔 중에 다닐 때에도 피곤하고 지쳐 고통으로 신음하며 탄식하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울 때에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저를 위해 성령님이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니 마음을 다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신실한 은혜를 신뢰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8편을 묵상해봤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독했던 8월 이렇게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미뤄놨던 일들 있으실 겁니다. 챙겨야 할 일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잡다한 것들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세 달 9월 가을 맞을 차비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들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계속해서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리어 지난 한 두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은 기도이고 기다림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 적어도 시편 40편이 말하고 있는 이 기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응답받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기다림,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 그래서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 그거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한 증거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자랐느냐, 우리가 얼만큼 성숙해졌느냐를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기다릴 수 있느냐.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잘하고 성숙해졌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근데 조금씩 자라면서 기다릴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이 기다림에 관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피는 중에 개인적으로 하나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 관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뭐, 이 나이에 아직도 뭐 기다릴 게 있나? 이 나이에 뭐, 내가 뭘 기다려?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무덤에 있는 사람이 뭐, 기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기다리는 것이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을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있을까? 내가 뭔가 행하려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으로 달려가고 이런 일체의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기다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시간 이었음을 깨닫고 또 만들어가고 기필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주여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다림의 영성 다섯 번째 교훈 우리 시편 40편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또 그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멍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발견한 그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기다리는 아주 동적인, 아주 액티브한 그런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다림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나 혹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을 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5분이 지납니다. 아,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겠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는 10분을 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을 기다리고 10분을 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능히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로 지겹고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기다리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파하면서 기다린다면 정말 기다림 자체를 잊어버려.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로 이 기다림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아마 마지막 대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잘할 수 있는 이 기다림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받은 바 된 은혜. 이미 나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면 우리가 훨씬 더 기다리는데 수월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앞날에 우리에게 펼쳐질 일, 새로운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나를 자라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능히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시인은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지금은 악이 흥황해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역사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자는 반드시 여러분 징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다림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제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여러분 그렇게 망할 줄이야, 폐망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광복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악한 자를 하나님은 도리어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그게 다윗에게는 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과 동행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확신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다윗아 염려하지 마. 사울이 너를 그렇게 악랄하게 너를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대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더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자기에게 다

이삭의 기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전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했지만은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가면 갈수록 그 속에 무엇이 일어난다? 기쁨이 일어난다. 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능히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 주의 성실과 구원하심, 주의 인자심과 주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내가 점점 더 많이 알아갔다. 그것이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기다림이 기쁨이 되게 만들고 능히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는 이것을 전파하였더라. 이것을 만백성들 가운데 알렸더라. 대표적으로 아둘람굴의 사건을 여러분 아실 줄로 압니다. 환난당한 사람, 핍박당하는 사람,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친 사람들, 그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그들이 분노할 때에 지금 다윗 장군이여 일어나서 쳐들어갑시다. 좀 기다리라. 좀 기다리라. 아니 지금 그렇게 한간 일을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봐라, 내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마침내 악한 자들의 그 수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네.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아둘람굴에 한이 맺힌 사람들, 반격을 개시하자라고 들썩들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으로 전하였다라고. 그럴 때 다윗은 자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서 자기가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심지어는 그것조차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수월하더라. 능히 기다리더라. 그리고는 마침내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20편, 40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을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거듭해서 그는 발견하고 노래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만 합니다. 저도 뭐 거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일이 바쁘고 더욱이 일이 힘들면 하나님 바이바이.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것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의 삶을, 기다리는 이 삶을 능히 돌파하고 그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그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섯 번째. 여러분 이 기다림의 영성 여섯 번째 교훈은요, 기다림이 은혜인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내가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오늘 이 혹독한 삶을 견딜 수 잘 견딜 수

크림으로 되어져 있는 그 크림을 발라도요, 피부에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답니다. 맞죠? 여러분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지금 이 혹독한 환경, 이 기다림의 순간들을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지식을 가르쳐준다라고 우리 유명한 요한 칼빈이 자기가 쓴 아주 두툼한 책, 기독교 강요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Knowledge of God. 또 하나는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신다. Knowledge of human being.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과 또 달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우리 인생들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나는 정말로 흉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이 시인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발견해 갔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쳐버린다라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우리 전날에도 한번 살핀 적이 있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그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보다 조금 더 과격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코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쪼개기까지 하신다. 여러분, 의사가 치료를 하려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개야 되는,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다리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수술실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의사입니까? 목수입니까? 그랬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망치 있고, 끌 있고, 톱 있고, 도끼 있고,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고치려면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그뜬 금보다도 더 예리하였어. 찌르고 쪼개고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제대로 들어오면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하여 통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고 조금 기다렸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네 안 들으시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정말로 무지몽매한

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찌 되어집니까? 우리 다시 이 본문 10편 40편 12절의 말씀에 와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낙심하게 된다라고. 아이고, 내 같은 죄인이 뭘,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얻어 터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동양하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강 큰 도둑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제가요 경찰서 앞에 한 번은 해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으러 경찰서에 갔거든요. 내가 지인죄도 없고 면허증 발급받으러 갔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 있잖아요. 정문에서 그 지키는 경찰 아저씨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래 말 잘하는 내가 말이 뜯어붙이는 거 있죠. 국제 면허증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경찰서에 여러분 동양하러 가는 이 도둑놈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 큰 도둑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기다린다는 것이 낙심이 되어지더라. 나 같은 죄인이 뭘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말이야? 내는 양심도 없나? 그게 오늘 12절 끝자리에 나오는 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기의 사망 선고인 것입니다. 자기의 파산 선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나의 원수들은 이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나를 조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의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하는 천애들, 저들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저들도 좀 입을 다물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 이 시간 다른 것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그래, 네 죄가 그래 많지만은 그래도 기다려봐.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내 얼굴빛을 내가 다시 비추어 줄 것이다. 그래서 기다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린다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능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움직이지를 않습니까? 왜 미동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기다렸다는 것이 그게 은혜다. 기다린 자리는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그 지옥불에 불쏘시개밖에 되지 못할 이 인생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0: 실로 큽니다. 하나님. 이런 애에 감사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능히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서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서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은 지겨움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 기다림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잘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1090 해오름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이맘때쯤 어김없이 등장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매미, 잠자리, 귀뚜라미, 그리고 반딧불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곤충들 성경에 나올까요? 반딧불이나 매미, 잠자리는 나오지 않고요. 귀뚜라미는 레위기 11장 22절에 등장합니다.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팥중이 종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으로 말씀되지요. 이들 작은 곤충들은 변화하는 계절의 길목에서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래서 더 친근하죠. 그 중에 매미나 귀뚜라미는 수컷만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암컷을 부르는 몸짓에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 가녀린 곤충들도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끄럽다고만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소리의 이유를 생각하며 듣는다면 더 고즈넉한 낮과 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바삐 어디를 가시나요? 누구를 만나며 무엇에 눈길을 주고 있습니까?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하고 있는 우리네 삶인데요. 피곤하죠?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야 하겠습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 우리로 편히 눕고 새 힘 주시느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웨이홈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참 어쩜 이렇게 변함없이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설레고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 담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네, 그런 모습들과 마음들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같이 할 텐데요. 6634님 첫 사연이에요.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심준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단골 찐팬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막 아유, 이게 웃음을 참기가 힘드네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입한 로드 아저씨 노래 신청곡 이름으로 어제 저희 장애인 복지관 옛날 누나야 친구 생일 축하 노래 마음 자체 이름으로 선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려주실 거죠? 부탁해요. 네, 6634님. 그 6634님은요 그냥 시인이에요. 아, 여러분이 사이사이에 그 문장 부호를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넣지 않고 이렇게 사연을 쭉쭉 써주시는 아, 이 묘미가요 기가 막혀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저 출석 체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심종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단골 찐팬이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저에게도 무슨 팬이 있네요. 아유, 이거 참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이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참네. 네,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잘 안 되고 아 그거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도 성동구 내에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우리 방송 가족

6634님의 팬입니다. 야, 이런 문체에 이런 사연 어느 방송국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이, 그리고 누나야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생일 맞아서 이렇게 생각해주고 방송국에 이렇게 신청곡 같이 듣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띄워주는 이렇게 좋은 친구, 네, 세상에서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8858님, 죄송해요. 6634님 신청곡, 죄짐 맡은 우리 고주 가이펜로드 아저씨의 음성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연을 나누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 정말 복이요. 네, 감사합니다. 8858님 네, 사연 네, 이제 함께 나눠요. 목사님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청곡은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네, 8858님

네, 사실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정말 정말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참 이게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네, 8858님. 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신청하셨을까요? 네, 좀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의미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바로 이것이죠. 성도로서 살아내야 하는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득 뒤돌아보고 또 현재의 나를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한지요? 그래서 늘 회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만 비추어 봐도 너무나 큰 실수와 잘못들을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좌절이나 낙심 대신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네, 이런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8858님 신청곡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8858님 신청곡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이어스 앨범 중에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의 꼭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ABC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특별한 노래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제1회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열창 노래 경연대회가 오는 9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듀엣으로 참여하거나 활동지원사가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일상에서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이번에는 음악으로 호흡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지원인이 돌봄과 서비스의 관계를 넘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이 직접 만든 영상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도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식 개선과 환경 생성형 AI 활용 등을 주제로 하며 장애인 개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더 넓은 사회와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장애인의 표현 활동과 사회 참여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해가 넘어간 서쪽 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빛이 있습니다.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 등장하는 바로 그 별, 금성입니다. 동요에는 새별로 불리우고요. 한자로는 계명성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밤을 열고 새벽을 깨우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의 상징이 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깨어나 일어서서 행한다면 낮이나 밤이나 은혜 안에 충만할 겁니다. 팀룩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화 이어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구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화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직 탈북하신 지 채 10년이 되지 않으신 겨울봄 작가님과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과 지난 시간에는 북한에서의 일화들 그리고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시고 탈북길에 오르셨는지 많이 가슴 아프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던 작가님의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1: 어머니랑 작은 동생이요.
0: 네, 연락이 되시나요?
1: 아니, 연락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생사일부조차 모르고 동생들도 1년 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 또 아예 연락이 끊겨서 생사일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0: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 이 탈북한 사람이 있는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너무나 심해졌고
1: 맞아요.
0: 탈북 길도 이제 너무나 어려워질 정도로 많이 상황이 악화됐는데
1: 네.
0: 그럼에도 우리 겨울봄 작가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같은데.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되셨는데
1: 네.
0: 신앙생활을 예재원에서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네. 그때 하나님, 뭐 기독교라는 거부감이 방송을 들어서 그래도 좀 접했으니까 덜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1: 그래도 뭔가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라오스에 도착했는데 거기 한국 목사님들이 계시는 그 집에 갈색 진한 십자가 엄청 큰 게 이렇게 떡 걸려있는데
0: 네.
1: 바로 도착해서 저녁부터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게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 들었냐면 그 북한에서 저직 생활이 싫어서 그 강제로 막 생활 청하하고 암기 시키고 이런 게 싫어서 왔는데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똑같이 큐티 나누고 그 한 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저는 그게 너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0: 조금은 억압적인 것 같고.
1: 네, 이렇게 딱딱딱 그 자유롭지 않고 뭔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 읽고 쓰고 몇 페이지 쓰고 암기해서 온 눈 터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시험 보고 한 시간 이상 무조건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도 강제로 시키네 이러면서 좀 그렇게 거부감이 들다가. 아무래도 좀 들었었으니까 구 하나님이 구 하나님인가?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만화 성경당 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뭔가 먹을 건 아끼지 않고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 보고
0: 네.
1: 그리고 제가 한 달 반쯤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막 배가 엄청 꼬이면서 아팠어요. 근데 기도하자는 거예요. 약은 안 주고. 그래서 나 병원에 갈래요. 무슨 기도요. 저 약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아픈데. 그래서 일단 대충 통증 완화시키는 약은 타오고 저도 이제 뭐 아무 이상 없다니까 그럼 기도해주세요 해서 약 먹고 기도했는데 약 먹어서 났는지 기도해서 났는지 기도하고 바로 한 20분? 30분 있다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거기 있는 목사님이랑 전도사분이 저희 가족이 잡혔다고 한 달쯤 뒤에 이렇게 소식이 왔는데 막 통곡하면서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모습 보면서 아니 이분들이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엉엉 울면서 하루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저렇게 같이 기도하실 수 있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도대체
0: 네.
1: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자식들처럼 먹을 것도 아끼지 않고 같이 기도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더 믿게 됐던 것 같아요.
0: 예.
1: 네.
0: 그렇게 동남아 생활을 예재원에서
1: 네, 네.
0: 거치면서 한국에서 와서
1: 네.
0: 지금은 목동지구촌교회를 섬기고
1: 네,
0: 계세요.
1: 지금은 목동지구촌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생활하면서
1: 네.
0: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겨울봄 작가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좀 여쭙고 싶어요.
1: 하나님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 되나? 뭔가 뭐라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하기 어려운데 그냥 사실 한국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먹을 걱정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와요.
0: 예.
1: 네, 그때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0: 와.
1: 이러면서
0: 네.
1: 네,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영원의 안내자라고 해야 되나요? 제 삶의 안내자? 그
0: 네.
1: 진짜 뭐라고 말하겠다.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0: 아까 뭐 저와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1: 네.
0: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이제 의지하셨다고 하셨는데
1: 네.
0: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 맞아요.
0: 겨울봄 작가님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걸 저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오늘 신앙간증 우리 겨울봄 작가님 탈북 화가십니다.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이 찬양으로 또 은혜 나누셨다고 하니까
1: 네.
0: 그의 생각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탈북 화가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겨울봄 작가님의 간증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겨울봄 작가님께서는 원래 미술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1: 어릴 때 사실 저는 동물이나 꽃? 이런 네. 거 뭔가 풍경 같은 거 이런 거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집이 가난해서 다른 집들은 그래도 가족사진이 한 장 두 장이라도 있었는데 저희는 제가 8살까지도 가족사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족사진이 갖고 싶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낙서처럼 네. 뭔가 그렇게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가 한 10살, 11살 땐가 뚜락에서 필기도구도 가난하니까 별로 없어서 그냥 뚜락이 흙바닥이에요. 거기다 네. 나무 같이 길게 해서 집안에 막 돼지 꿀꿀 막 어리 빡빡 막 이러면서 이렇게 덩어리 막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낙서하면서 그리니까 야 그림이 밥벌을 먹여주냐 언니들 따라서 장사라도 하나 더 배워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돈은 못하고 12살 11살 그때부터 자전거 배워서 집중적으로 경제

0: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는 네. 못했죠.
1: 참 미술에 관심이 많고 그림 네. 그리는 게 좋았던 소녀인데 네. 한국에 와서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신
0: 네.
1: 거예요?
0: 감사하게도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경제활동 하다가 네. 뭔가 좀 더 제가 북한 관련 뭐 토크쇼, 통일 강의 이런 것도 다니면서 되게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처음에 성경 말씀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던 것들이 그 만화 성경을 봤는데 네.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통일 토크쇼 다니면서 보니까 이미지 그림 같은 거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더 막 호응이 더 많고 이해된다고 진짜요? 이러면서 막 그 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미지의 힘이 대단하구나. 입시학원 가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을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미술학원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형태력은 괜찮대요.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입시 학원 거쳐서 그리고 또 탈북민 웹툰 작가라고 최 작가님 계시는데 최성국 작가님이라고 그분은 평양미술대학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배우고 입시 학원에서도 배우고 해서 감사하게 홍익대학교 회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대학생인데도 네. 활발하게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이제 인민의 소원 시리즈예요. 네.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인민의 소원 시리즈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에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북한에는 또 대비적으로 귀하고 소중한 그런 사물들을 이렇게 빛처럼 떨어지게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 자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네. 메시지와 북한의 귀한 것들을 이렇게 빛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네. 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풍경 들이 네. 기본 배경이고
0: 맞아요.
1: 하늘에서 알약도 떨어지고
0: 맞아요. 옥수수도 떨어지고 우산도 떨어지고
1: 인형도 떨어지고
0: 맞아요.
1: 자 이런 소망이 담겨 있어요.
0: 네.
1: 아마 우리 겨울봄 작가님이 어릴 때부터 꿈꿨던 그런 소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0: 맞아요. 사실 북한에서 제 생일날에 계란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1: 네.
0: 계란이 귀해서 그냥 생일날 되면 한 알 두 알 삶아 먹는 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매일 계란 후라이 해먹을 수 있고 매일 계란 삶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번에 세 알 네 알 먹어도 되고 뭐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북한에선 우산도 재산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막 저희 가족이 엄청 많은데 멀쩡한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 방막 쓰고 가야 되고 우산 다 삐걱삐걱 꽂꽂이고 그래서 막 우산 저거 멀쩡한 우산 비오는 날에 누가 먼저 가냐 동생들이랑 경쟁하고 막 우산 없으면 비 주룩주룩 맞으면서 가고 감기 막 걸려서 며칠 고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교회 가도 우산을 떠나가지고 어디 가도 사은품이라고 이렇게 선물이라고 우산을 주고 해서 저희 집에 우산이 이렇게 막 5개, 6개 있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우산 쌓아놓고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어릴 때 그렇게 인형이 왜 가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1: 인형, 네. 네.
0: 근데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인형이 다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수건으로 돌돌 말아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줬었는데 그게 또 가지고 놀다 보면 금방 풀려요. 그래서 풀리면 또 엉엉 울면서 막 그랬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아는 언니들도 막 그 인형 뽑기에 가서 이렇게 뽑아서 선물로 주고 무료나눔도 막 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북한은 어린이들에게도 전해져서
1: 네.
0: 진짜 먹을 걱정 없이 뭔가 또 간식 걱정 없이 이런 인형 걱정 없이 좀 무럭무럭 평안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1: 많은 다양한 작품을 벌써 생산하셨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전시회도 하고 계신데
0: 네.
1: 또 얼마 전에는 저희 극동방송 서울에서 전시회도 하셨고 곳곳에서 이렇게 작품을 또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0: 네.
1: 네 대학생 신분인데도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0: 네. 감사하게도 3학년 때부터 요청이 들어오셔가지고
1: 네.
0: 사실 저는 졸업하고 전시하려고 처음에는 한 두 번 거절했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요청해 주시는데 거절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1: 네.
0: 네, 그때부터 지금 전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벌써 단체전 9번에

0: 개인전 네 번째입니다.
1: 이야.
0: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시를 두 번 했고요.
1: 네.
0: 네, 뭐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이하여대, 거려대.
1: 우리 네. 그러니까 작가님의 이 작품 세계가 참 어렵지는 않아요. 난해하지 네. 않고 오히려 아 북한의 현실을 정말

0: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저 세계는 어떨까 하면서 그리던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도 있고 예. 그리고 드디어 그 거민의 단계에서 넘어서서 결심 품고 어둠의 문을 열고 자유의 세상으로 와. 나아가는 탈북하는 가정을 담은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작품 하나를 보니까 뭔가 행복과 네.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만난 것 같은 네. 그런 작품도 있더라고요. 네. 한 소녀의
0: 세상을. 네. 예.
1: 아마 이 소녀가 작가님이 아닐까.
0: 네. 맞습니다.
1: 앞으로는 어떤 활동의 계획 있으세요?
0: 크게는 지금과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네. 남북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뭐 우크라이나이나 뭐 어디 저기 남아프리카에 배고파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는 지금은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탈북 여성들이 제3극을 거치면서 본인의 선택이 아닌
1: 그렇죠.
0: 네, 그런 강제적인 그런 상황들로 인한 여러 가지 진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네, 그런 것들을 신화화해서 어떻게 이제 잘 해볼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 네, 아마 우리 겨울 봄 작가님이 또 자신의 작품 세계를 위해서 뭐 유학도 고민하시는 것 같고
0: 네.
1: 또 미래를 앞두고서 아마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네. 텐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국의 많은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겨울봄 작가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0: 네, 늘 주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자녀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엄마, 우리 동생들 생명 보전하여 주시고 정말 원수도 마음을 바꿔서 구원의 손길로 구하여 줄 수 있게 주님께서 한국으로 주님 믿을 수 있는 이곳으로 하루빨리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 다 한자리에 주님 믿을 수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만나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서원입니다.
1: 네. 우리 겨울봄 작가님의 기도 제목 여러분 들으셨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봄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0: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그림으로 북한 사람들의 삶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는 세계적인 문화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1: 아멘.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0: 네. 아멘.
1: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북녘 땅을 놓고도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간증의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작가님 또 곳곳에서 많은 작품들로 또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목동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고 또 다양한 작품으로 북한의 현실을 전하고 계신 탈북화가 겨울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송대준입니다. 우리는 참 자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누가 먼저 기회를 잡았는지,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새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간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던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남보다 앞서야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과의 비교보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며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새 찬송가 363장 통일 찬송가 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마틴 루터의 찬송 시에 러시아 성공의 작곡가인 드미트리 보르크니안스키가 작곡한 찬송가로 통일 찬송가와 외국 찬송가에는 미국 찬송가에 처음 실릴 때 편곡자의 이름을 따서 웰스로 공명이 쓰여져 있는데 새 찬송가에는 성 페테르부르크라고 러시아 지명으로 공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선교사 알렉산더 피터스, 한국 이름으로는 피득 선교사님이 1898년 우리말로 처음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오후 감사 새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 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하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말씀 부흥회가 9월 1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복림교회 최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선택을 앞두면 하나님 앞에 답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느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팀들을 이끌고 가다 보면 그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산길, 이제 소수민족 마을을 찾아다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갈림길이 많습니다. 산에서. 제가 리더잖아요. 가다 보면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네?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마음이 좀 가벼워요. 한쪽을 골라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물어보실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왼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 곤란합니다. 틀리면 어떡해요? 그럼 어느 쪽이 정답입니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누구를 찾아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뭐 사진 한 장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막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종은 그 길을 떠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채 낙타 열 마리를 끌고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긴 여행 끝에 한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종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자신이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말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당신이 답을 찾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서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답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처럼 도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는 내가 정한 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사라도 이미 죽었어요. 자신에게도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서 말해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당부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곳에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부감을 구해오는데 신랑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사진도 없습니다. 전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먼 길을 찾아가서 한 번도 이삭을 본 적도 없는 여인에게 우리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 나 함께 가나안으로 갑시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묻습니다. 주인님, 만약에 그 여자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 그곳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이삭이 어떻게 하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가 급해지면 말씀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꿔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가 결혼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라고 했다가 시간이 좀더 지나면요. 뭐 사람만 좋으면 됐지. 조금 더 지나면은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하면 정직한 사람이면 됐지. 점점점점 기준이 내려갑니다. 점점점점 관계가 힘들어지면 이런 상황은 어쩔 수가 없잖아. 결과가 급해지니까 말씀보다 자꾸 방법을 찾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8절을 봐야 되는데 8절을 보기 전에 이 7절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은 종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종은 이제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보다 앞에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여인이 오지 않으면 그것까지 종의 책임으로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에 대한 어떤 체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잘못된다면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게. 이게요, 종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말씀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해야 될 것은 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을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마음이 급해지면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만들고 기준을 낮춥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순종이지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고 그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결과들,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결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종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떠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생각해 봅시다. 결과가 급해질수록 믿음은 방법보다 말씀의 기준을 먼저 지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결과가 급해지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낮추고 있는 말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붙들고 있는 결과 하나를 내려놓는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렇게 종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서 만나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종은 이미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긴 여행 끝에 종은 한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일이 종 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꿇였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아멘. 긴 여행 끝에 종은 성밖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시간은 저녁이에요.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이죠. 아,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온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낮에는 활동을 못 합니다. 해가 지면 이렇게 물을 뜨러 가죠. 종은 낙타 10마리를 앉혀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은 지금 자기의 능력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은 단순히 결혼할 사람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한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께서 시작하신 약속을 주께서 이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이 목사님들만의 특권인가 봅니다. 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만의. 이 목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저와 약속이 있어요.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같은 시간 어딘가에서는 리브가가 평소처럼 물동이를 어깨에 미고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좋은 리브가를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리브가도 우물가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죠.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한 우물에서 만나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한 우물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종이 지금 기도를 마치기도 전이라는 것이에요. 종이 기도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종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리브가가 이미 지금 종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준비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기도해놓고 나서 불안해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계속 찾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내가 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번에 우리 음향 장비들을 이제 알아보고 이 공사를 알아보면서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흘러가지 않았어요. 뭐 견적도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제 연락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음향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묻고 이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 마음을 보게 된 게 있어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제 마음을 알고 저를 도와줄 사람들만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연락을 하면 해결이 될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 방법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묻는 동안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물으면서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했는데 마음은 사람을 붙들고 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의지할 사람을 찾고 있느냐, 저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리브가는 이미 걸어오고 있었어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들, 사건들,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많은 일들,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춰놓은 것만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도,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우물에 도착을 했어요. 종이 물을 청하자 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그에게 내려놓고 물을 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낙타들에게도. 그 리브가가 다시 우물로 돌아가요. 또 물을 길러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봐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자신이 조금 전에 기도했던 일이 눈앞에서 하나씩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당장 외칠 법합니다. 네,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을 다물고 리브가

했던 일은 없습니까?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개입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종이 기도한 대로 눈앞에서 지금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21절은 이 뜻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리브가를 묵묵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종은 응답 앞에서 침묵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응답처럼 보여도 먼저 지켜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21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종의 기도대로 됐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자 물을 주었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였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조건과 눈앞의 상황이 정확하게 딱 떨어졌어요. 이런데도 종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맞다. 말하지 않아요. 결론 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종이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종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확신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볼 때에 이거는 맞아. 이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이것이 바로 종이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뜻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이거 봐봐. 내 말이 맞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됐으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만큼 억지스러운 일이 없죠. 역시 하나님 뜻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맞을까 돌이켜보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한 대로 되었다라는 것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딸이냐? 그제야 알게 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문에 속한 여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딱그 집안. 그 순간 종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한 종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내 기도가 맞았어. 내 판단이 정확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만난 사람은 자기 확신이 더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선택을 자랑할 이유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응답 앞에 나는 잠잠히 엎드려 기도하면 그걸로 그만인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잠잠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큐티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할수록 내가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생각까지 내려놓고 내 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가끔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내가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말씀을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 능력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에서 리브가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셔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겠다라는 것이죠.

0: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옳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마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기보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교만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앞에 조용히 머리 숙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만난 사람은 자기 확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정해놓은 내 뜻을 하나님께 확인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최근 내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려고 자꾸 애쓰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종에게 리브가는 우연처럼 우물가에 도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셨고, 종이 기도하고 있을 때 리브가는 이미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답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이미 움직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과가 급하다고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바꾸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둘러 확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시고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종이 마지막에 한 일은 하나였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만남도 우연이 아니구나. 이 사건도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잘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물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주의 전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22-9101번, 010-6622-9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살면서 문득 아, 내가 이 풍경을 왜 이전에는 보지 못했을까 하고 놀라는 순간들이 있죠. 똑같이 피어난 꽃들인데 누구나 아는 평범한 꽃인데도 나이가 들고 마음의 결이 조금 더 고와지니 비로소 그 아름다움이 눈에 담기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도 세상 바쁘게 살아가느라 지나쳤던 우리가 또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면의 깊은 곳까지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찬양의 심포니 첫 곡 들려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인천시립합창단 그리고 이어서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줄리어드 트리오입니다.

얼마 전 지인의 호텔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에게 예쁜 꽃다발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받아들고 보니 모두 하얀색 꽃들이었습니다. 국화도 있었고 이름 모를 꽃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하얀 꽃들이 저마다 모두 달랐습니다. 그중 유난히 짙고 고운 순백의 우윳빛깔을 띠는 꽃이 눈에 들어와서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하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카네이션 하면 늘 붉은색만 떠올렸는데 하얀 카네이션이 그렇게 곱고 깊은 줄은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그 꽃이 눈에 들어온 건 어쩌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기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닮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면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나의 연약함과 허물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넘겼던 나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죄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깊은 죄성을 발견한다는 것, 그것은 아프지만 주님 앞에서 믿음이 깊어가고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사우스 웨스턴 챔버코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소피아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내 안의 죄와 허물들이 더 선명하게 보일수록 우리는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언젠가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내 안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곡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모리스 퀄텟, 그리고 이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 박물관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매일 누구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박물관 마룻바닥을 정성껏 닦았다고 해요. 어느 날 박물관 관장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학위까지 마친 사람이 청소일부터 시작하려니 아쉽거나 속상하지 않은가요? 그러자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 후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됐고 알래스카를 비롯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해양 포유류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고래학자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결국 그 뉴욕 박물관 관장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1: 미국 격언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남보다 한 시간 먼저 나왔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평생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니까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시래기질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늘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과 겸손 있는 사람 이길 사람이 없다. 저 그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에도 참 모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0: 아멘.
1: 그래 우리 청취자들도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열심만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아마 성공할 거예요.
0: 네, 겸손과 성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과 신윤지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주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와 비즈니스,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어반브룩의 전철현, 신윤지 대표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복합문화공간 어반부를 운영하고 있는 전철현 집사입니다. 국동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저희 공간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4: 오늘 저희들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광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장소를 빌려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모셨는데, 어반브룩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어반브룩은 도심과 시내 경계라는 뜻으로, 도심의 휴양, 힐링,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어반브룩이라는 명칭을 하고, 도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문화와 복합 공간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때 여러 힐링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4: 그 설립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2: 올해로 9주년이 됐습니다.
4: 9년?
2: 예예.
4: 그러면 거기서 가장 그 회사에 뭐 대표를 한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3: 저희는 일반적으로 문화, 비즈니스 모든 걸 같이 하는데요. 단순한 뭐 웨딩, 또 가족 파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예, 기업이나 또 저희가 유니크 메뉴로 기업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브랜드 행사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어반브룩을 다녀가시는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엄청 멋진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2: 저희 어반브룩 처음 오신 분들이 와, 이런 게 광주에 있었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듣는 말은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대박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광주에다 건축하다 보니까 건물을 옮길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김정아 목사님 뵈러 서울 왔으니까 그 대박이 지금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아니 그런데 대표님은 증권회사에서
2: 예예.
4: 돈 벌다가
2: 예.
4: 왜 이런 거를 저 여기 사모님이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하셨어?
2: 기획은 제가 했죠.
4: 근데
2: 운영은 여기 신주사가입니다.
4: 그래서 여기 따로 왔고요.
2: 제가 따로 온 겁니다. 보관을.
4: 그러면 그 규모, 빌딩 규모가 얼마나 돼요?
2: 한 연금평으로 한 1200평 정도
4: 아유.
2: 됩니다. 예.
4: 근데 그걸 지어서 이런 공간에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한다.

0: 예.
1: 그럼 그 문화 행사를 하면서 아, 우리가 잘했다. 이거 괜히 했다. 그런 적은 없어요?
0: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도서관을 했으면 공부하는 사람 올 것이고, 나이트클럽을 했으면 춤추는 사람 올 것이고, 근데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9년 전에 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는 직권회사 경력이 좀 도움이 됐거든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은 한쪽이 좀 위축되더라도 딴 쪽에서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9년 전에 광주에서 이걸 오픈하게 됐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는 광주분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광주분들은 웨딩홀이야, 돌잔치야, 여기 레스토랑이야, 카페야. 좀 많이 헷갈리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아,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네. 예.
1: 그러면 신집사님이 네. 참 일으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2: 이제 제가 한 일들이 조향과 사실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그걸 제가 운영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제가 했던 그동안의 일들이 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특화되는 방법도 있었고, 저희 오셨던 분들한테 돌잔치나 웨딩이나 또 기업에서 오신 분들한테 특별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예쁜 서비스를 해주는 거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1: 그럼 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네. 경제난은 없습니까?
2: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그때는 좀 많이 어려웠죠.
1: 어렵군요. 예.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0: 네. 그렇죠.
1: 그때 어떻게 극복을
2: 그때는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웨딩의 시장이 있었다면,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작은 프라이빗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축소하라고 이렇게 정부 지침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게 더 특화되는
3: 전화위복의 기회가 네, 되기도 그렇죠. 했겠네요.
2: 네네.
3: 지난 4월에는 전도대회 때도 귀한 섬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셨어요?
0: 이제 어떻게 믿는 사람의 그 의무가 전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도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3: 네.
0: 그런 와중에 광주 국동방송에서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스케일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한 명 하기도 힘든데, 아무리 방송국이지만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다니 흥분되더라고요. 그럼 그 행사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발대식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장소와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1: 그러니까 발대식에
0: 네.
1: 하는 걸 보고
0: 네.
1: 뭐 좀 협력해서 도와주면은 3,000명
0: 네.
1: 전도가 되겠다.
0: 네, 네.
1: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0: 네.
1: 결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0: 그렇죠.
1: 참 호남권의 전도대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지 않은가. 발대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사실 지난 4월에 참 두 번 모였어요. 광주 컨벤션센터,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가보니까 짜임새 있게 대회를 잘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는데, 전도대회에 직접 참석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정철현 대표님
0: 예.
1: 깜짝 놀라셨다는데
0: 예.
1: 어떤 면에서?
0: 제가 전도대회를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예, 전도대회가 그 앞전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가봤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발대식을 섬겼는데, 제가 섬긴 발대식을 주최하는 대회를 안 가본다는 게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규모를 할 줄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김양호 목사님을 멀리서 뵙게 된 거예요.
3: 네.
0: 무대에 올라와서 당상에 계실 때. 그래서 야, 이거 3,000명, 3,000명 말은 쉽지만 이렇게 귀하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 연습한 거 보고, 제가 실은 그 하기 전에 우리 국동방송 지사장한테 좀 말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은,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데 이것에 그치지 말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니

0: 우리가 경제개발 5년도 하는데 그냥 1년에 두 번씩 6천 명 해가지고 2030에 3만 명을 해봅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1: 네.
0: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대회장 갔다가 아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이거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그렇지. 야 이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2: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0: 그렇죠.
2: 뜻이 그래서, 있는 예. 곳에 길이 있다.
1: 아멘. 예.
2: 하나님께서 해라. 내가 도와줄게. 예? 그러면 우리 신윤지 집사님은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반부록이 어떻게 더 이 공간이 그러한 공간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집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때요? 아 이거 귀찮다 해도 우리는 못한다.
3: 아니요. 저희 이제 어반부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극동방송 같은 공공의 목적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섬김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시간의 관계상 어떤 물질의 관계상으로 저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전에도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부부 또 목사님 부분들을 한번 섬겼을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2: 뭐 지금 광주 전라남도가 이제 합쳐가지고
3: 네.
2: 더 크게
3: 네.
2: 아마 인구도 늘어나고 또 모든 게 광주 혼자 하는 것보다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기회도 어반부록이 더 크지 않을까 앞으로
3: 네.
0: 맞습니다.
2: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신집사님이 미인이요. 어떻게 만나셨어?
0: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통 방학하면 대학생들 의학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예. 저도 이제 그 중에 일부였는데 항상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이번에는 일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 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저보고 이제 어법을 좀 배운 다음에 이렇게 생활 일어로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 그냥 일어 회화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따라가기 힘들 거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제하고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우리 신입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 여자다.
2: 네. 아니, 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신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놨죠?
0: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2: 네.
0: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일찍 가면은 제 옆에 안 앉고 늦게 가면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안 돼서 그 30, 40년 전에는 책을 한번 읽으면 책거리라는 게 좀 있었어요.
2: 그렇지.
0: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일어책 한 권이 이제 끝나니까 회식을 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 강사님한테. 그리고 강사님한테 센세이 네 신상 옆자리 좀 앉히게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가 자리를 못 앉으겠습니다. 기회를 좀 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회식 장소 갈 때 옆자리에 좀 앉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1: 사전 작업을 하셨네.
0: 네.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앉은 사람께 앉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자리를 변동해서 앉아봅시다. 이러고 딱 바꾸다가 저를 마지막에 우리 신집사 옆에도 딱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있더라.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굳이 나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호감을 사기 위해서 모든 단어는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1: 미인을, 우리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맞네요.
2: 관심을 보였어 그때?
0: 아니 관심 안 보였어요.
2: 네.
0: 그 이후로 5년을 했다니까요.
1: 아 5년을 따라다니셨어요?
0: 예예예. 예, 예.
3: 아니 그런데 이게 2년이라고 저희 아파트 한 동네 주민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찮게 만나서 계속 만나게.
2: 그럼 언제 마음이 간 거예요?
0: 꾸준히 저는 최대한 대로 많이 눈에 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 그렇죠.
0: 일부러라도 약속을 정하고
1: 전략이 일부러라도 있으시네요.
0: 아, 그렇죠. 전략과 전술을 잘 써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참 대단하다.
1: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의지 한국인입니다. 네.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될 때까지 저는 안 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도의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끝까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럼 이제 자녀는 몇 분이에요?
2: 세 명입니다.
1: 세 명.
2: 예예.
1: 아들.
2: 딸만 셋입니다.
1: 딸만 셋.
2: 예.
1: 예. 그래도 뭐 요새는 딸이 더 좋다 그러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 어반 브룩이 이제 어떠한 공간이 됐으면 하나, 우리 신 집사님은 사람과 경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는데 네. 그게 거기서 이루어져요?
3: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첫 아이의 생일, 나의 첫 결혼,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성공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목적을 드러내는 이런 경험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고객 행사마다 많이 좀 신경을 써드리는 편이고 또 그 다른 기업하고 조금은 다르게 차별화시켜드리려고
1: 해요. 그러면 그걸 경영하면서 네. 대표님하고 남편 되시는 분하고 네. 혹시 의견에 갈등은 없었어요?
3: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사실 있죠.
1: 그래도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네. 신 집사님을 꾀셨으니까 네. 말 들을 거죠?
3: 저희 남편은 이렇게 크게 뭔가를 직진하는 스타일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그걸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1: 그게 뭐 천상연분이라고 그러죠?
4: 잘 보완이 되시겠네요.
2: 네, 보완이. 네. 네.
3: 그래서 제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1: 다음에 광주 갈 때 저도 그 한번 볼게요 거기.
3: 네네. 네,
1: 어떻게 하고 계신가.
2: 아, 영광이겠습니다.
1: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2: 직원은 한 평상시에는 15명 정도 있고 행사하면은 이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알바생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많이 올 때는 한 15명도 20명도고 그러니까.
4: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들려주시면 응원하고 싶습니다.
2: 저는 어반브룩이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국제 교류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축제를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프랑스 축제가 2회째 열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협찬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프랑스 협회하고 그다음에 광주 관광공사하고 나주 염색박물관하고 주관으로 해서

0: 행사가 좀 더 규모가 커졌거든요. 이걸 좀 발전시켜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국제 교류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 근데 두 내외 간에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도 좀 있었겠죠?
2: 네.
1: 예.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나가시다가 전 대표님이 네. 그 교회보다 나는 이 교회를 나가겠다. 네. 여기서는 애들 때문에 그냥 그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교회가 어디예요?
0: 광주의 계자시 교회입니다.
1: 네, 교회 자랑 좀 해보세요. 왜 그 교회를 꼭 가야 되나?
0: 제가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실은 네. 저는 모태 신앙이 천주교였어요. 그 유아설에도 받고 실은 결혼도 천주교회에서 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개인이 아주 서운해 하셨는데 결혼식까지 천주교에서 하고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며느리가 그랬는데 아내 이긴 남편 없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 여긴 개신교고
0: 예, 저는
1: 천주교. 천주교고
0: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따라다니다 봤는데 이제 좀 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그게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출석과 냉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다가 요즘 유튜브 할 때라니까 유튜브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 스스로가 그래서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그럼 똑같이 다니면 또 나중에 냉담을 할까 봐 이 앞전까지는 말 그대로 와이프 손잡고 다녔던 거고 내가 스스로 한번 정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한번
1: 다녀봤고
0: 예, 예. 서칭이라 하면 좀 그렇고 탐방이라 좀 그렇지만 한번 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1: 댕겨보고
0: 예, 예배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계자시 교회도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면은 내가 그 출석과 냉담을 반복하지 않고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옮긴 건데 또 좀 책임감도 의무감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 여기 다닌다면 다닐게. 천주교 가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어요.
1: 신주사님께서는 애들 교육도 있고 그 교회 오래 댕겼고 네. 또 왕긴되는 게 부담이 되고
2: 네.
1: 이제 교회를 왕겼을 때 따님 셋이 다 네. 반대 안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2: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1: 반대했죠?
2: 네. 근데 이제 아빠를 보고 아빠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심 기도해서 그러면 아빠가 가고자 한 교회에서 자기도 정착해서 다시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같이 열심히 다니고
1: 그럼
2: 있습니다.
1: 그럼 따님들이 지금 다 출가했어요?
2: 아니요. 다 저를 도와서 지금 같이 사업에 한 파트씩 맡아주고 있고 큰아이는 지금 이제 플로리스트로 저희가 3대째 플로리스트여서 저희 그 한국화를 전공하는 친구가 한 사업의 파트를 크게 맡고 있지요.
1: 그런데 좋은 신랑들 들어오면
2: 네, 배우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기도 제목이라고만 네. 뭐 아버지처럼만 하면은 네. 문제 없겠네요.
3: 네.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두 분께서 또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서요. 네. 어떤 말씀인가요?
0: 잠언 2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계자시 교회를 옮긴 다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은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 새벽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12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가 종이 울리면은 모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이거 쭉 읽어가는데 22장 4절 말씀에서 마음이 탁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와닿아서 그 다음부터는 22장 4절을 계속 읊었어요. 매일 그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러다가 그 우리 계자식의 박정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거든요. 신방 오는 날 이 어반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딱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신방하시다 하신가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아 왜요? 그러니까 제가 잠언에 있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와닿아서 매일 이걸 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이렇게 외우면서 되새기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까지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0: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참 하나님의 은혜다.
2: 네.
1: 그저 두 분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2: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저에게는 늘 알 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대학에 간 뒤부터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로 단기 선교와 비슷하게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글씨로만 보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새로운 질문도 하게 되고 정말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 신기합니다. 성경은 진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몸소 체험하고 느껴보니 더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들려지는 진실한 간증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2: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 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그 전도대에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그 전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3,000명이 왔을 텐데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1: 그러면, 예.
0: 교자식 교회를 제가 등록하고 다니다 보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매주 새신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새신자분들이 다 정착을 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나? 내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교회 이제 목사님, 전도자님한테. 그랬더니 막 그게 기도 조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는데 이분들이 잘 자리를 잡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1: 양육을 해야지.
0: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 어반부라는 공간에서 내 의지도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이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 왜 계좌시에 왔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새 신자가 오시면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고 서로 알아주고 또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 교육을 마치든지 아니면 도중이라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구역장님하고 새로운 이렇게 새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새신자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다가도 나누면서 하는 것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흔쾌히 받아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이게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게끔 주변 여건이 잘 조성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1: 심집사님.
3: 저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정말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반부르기 어떤 통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이제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가 영육이 강건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서 건강 주시라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네, 두 분의 앞으로의 사역도 참 기대가 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 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말씀 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안광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

m.net 메일 주소 feb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2016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영 목사입니다. 시편 22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명령이자 약속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모두 자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다못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식물들도 동물들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영혼이 실족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다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그러더러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치는 또 원수마귀 유혹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주 앞에 세우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정석이 부릅니다. 내 주위의 은혜 강가로.

김정석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은혜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말씀을 떠나서 내 임의적인 생각과 판단, 경험 또 세상적인 잣대로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참 함부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라고 하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근원을 가정에서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가정과 환경,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 성장에 지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 이 점을 명백히 밝혀져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은 정서적인 지지, 안정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교육은 한 인격체의 건강한 성장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근원을 오직 가정으로만 단정 짓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분명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모든 범죄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 교육 환경, 또래 집단의 영향, 미디어의 폭력성 노출 등등등 수많은 복합적 요소들이 범죄 발생에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원인 제공의 강력한 축이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모의 생활 습관과 행동 그리고 언어는 자녀의 미래에 나아가서는 범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관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내에서 상호작용을 넘어서 자녀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타인과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부모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언어는 자녀의 내면 세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믿음의 토대를 쌓아가고 기초를 쌓는 데 중요한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녀에 미치는 미래는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들이 자녀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은 저 깊은 곳까지는 덮어서 달라는 애절한 그 가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은 영혼의 깊은 흔적을 남기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파장은 어마합니다. 비단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적용되고요.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도 그 말의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으며 또 집단으로 모였을 때 그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는 커집니다. 거친 언어, 폭력적인 말은 마치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왜 하냐면 말의 부정적인 씨앗은 결국 범죄라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라는 열매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 또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합니다. 말 한마디가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린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말을 듣고 계심을 믿고 우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수아가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성이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말웨 대신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23절 여러분 그 이름을 임말웨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랬고요. 그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1.1로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아와 가본다군 옥에 갇힌 자를 돕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삶의 비전과 소망을 주는 따뜻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친 말, 부정적인 말, 헌담하는 말, 수군수군하는 말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나 정죄하선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돌이켜보면서 그가 이단이든 삼단이든 타 종교에 있든지 우상 숭배를 했든 타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말이 영상이자 인격의 현출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 속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비록 잘못된 삶을 살아왔더라도 그를 정죄하거나 비방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말이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희가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자이든 이단에 있든 타종교에 있든 예수를 바르게 믿든 안 믿든 그럼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돕는 자, 도움의 시작은 따뜻한 말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덕담, 긍정적인 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영혼 살리는 말,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 또 치유하는 말, 회복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동방송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구원 보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찬양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찬양 또 한 걸음 김연경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말하면 네 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누가 뭘 했네, 쟤도 그랬네, 나만 갖고 그래, 모르겠네 라며 다른 대답으로 무마하려 합니다. 그러다 다그치는 상대의 말투에 기분 상한다며 오히려 맞대응하며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적인 잘못의 문제로 시비를 가리기보다 점점 다른 양상으로 시비 문제가 불거집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탓으로 죄를 무마하려 합니다. 잘못됨을 인정해야 그것을 고치고 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텐데 요즘은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피하려고만 합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쏟아내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찬송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세 곡 이어집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나의 죄를 씻기는, 인천시립합창단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안산시립합창단의 죄에서 자유함 얻게 됨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와 두려움,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찬양 이어집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서울 모텔 합창단의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우리를 주께로 부르시며 오라 하시는 주님의 기다림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인자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ABC 지금까지 찬양 또한 걸음의 김연경 집사였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자랑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가 곤고할 때도 그 찬양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곤고한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이 곤고한 영혼이 다시 소망을 품는 희망의 찬양이 되고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이는 귀한 찬양이 되길 원하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 소프라노 한나형의 감사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 작은 입술로 그 사랑과 은혜를 안 믿는 자에게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세 노래했던 찬양이었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김기석의 찬양, 그리고 그 앞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허진설의 찬양, 그리고 그래도 이승황의 찬양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호산나 뮤직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정미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내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대하신 여호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17세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절망하며 낙심에 빠져 살았을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이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은혜로웠던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켄나워라고 하는 음악가가 이 당시에 불려졌던 노래들을 수집해

보았더니 3만 2천여 곡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더라고 합니다. 후에 외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수집을 했더니 5만 5천 곡이 되었더라는 거죠. 30년 전쟁을 통해서 평화스러울 때 부르지 못했던 찬송이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샘솟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별명이 있다고 하면 환난 중에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례식장에서 노래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을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원망하지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감사함에 삽니다. 특별히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환경의 여하에 상관없이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교훈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본문의 성경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 환난 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문제를 안고 문제를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 중에 노래하고 찬송하며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고린도 도시는 상업으로 번창하여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평범한 그저 백성들이었습니다. 도시의 부요 앞에 상대적인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위로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라고 말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손길, 성령의 따스한 손길을 만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와 의미,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김석균님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남궁성옥의 음성이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이어 들으셨습니다. 환난 중에 노래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환난 중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던져질 때, 물같이 어려운 고난의 행진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고난의 역사 가운데 집어던져 넣으시는지, 왜 나를 고난에서 면제시켜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길 없으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아버지께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붙들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통해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상처받은 분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으시고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상처받으시고 가족들로부터 거절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았으며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셨던 예수, 그분은 상처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소리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손영진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상심한 내 마음 속에.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되고 또한 환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상처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니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한 치료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위로하실 수 있는 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위로받았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환난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이의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수치스런 십자가 김대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난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성도는 고난 때문에 더욱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만사형통될 때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설령 평탄한 포장도로를 달려가게 될 때에도 한없이 노래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인생이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인생은 진실을 겪게 됩니다. 자아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라는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혹독한 삶의 시련, 삶의 체험 속에서 별것 아닌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고난의 유익입니다. 윤형준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환난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놓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환난과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한 고난당한 자를 섬기는 사명을 얻게 되며 환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연단되어진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들다고 지쳐 있을 때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한밤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로 하여금 함께 노래하게 하는 사람들,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이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환난의 밤중에 우리를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한웅재님의 목소리로 들으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된 나날 되십시오. 샬롬.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춘원 이광수님이 그의 신실한 삶을 보고 자네 천사지? 라고 물어봤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내가 어떻게 천사일 수 있겠는가,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는데요. 그러자 춘원 이광수님은 천사가 아니면 바보구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라고 하시면 제가 성공한 거죠? 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6.25 당시 평양의대 교수였던 장 박사님은 자유를 찾아 차남과 함께 월남했고요. 이 일로 안타깝게 부인과 다른 자녀들과는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죠.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 혼자 살면서 극빈자, 장애인, 행여자 등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겸손한 마음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오신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그 어떤 전도법보다도 확실한 거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 예수님의 큰 사랑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점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것은 주의 은총을 베푼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면 다윗과는 다른 반응과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얼굴, 주의 사랑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에게 하나님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자하심이 더 현실적이고 강력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생각하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받아 우리는 행복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한 지혜로운 농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저수지의 물을 두 갈래 수로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 수로는 자기 밭으로, 또 다른 한쪽 수로는 이웃의 메마른 밭으로 향하게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아니 너 혼자 먹고 살기도 모자랄 텐데 왜 물을 그렇게 나누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서 타박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웃밭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그 과정에서 저수지의 수로가 더 넓게 트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웃도 살고 자기 밭도 가뭄 속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이웃에게 나눌 것을 나누는 삶은 내 것을 잃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그 채우심과 예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이웃을 향한 나눔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만을 지키려다가 다 말라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써 더 크게 채워지는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들으셨고요. 이어서 초롬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집에 속한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풍성한 복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청직으로 부르신 그 은혜와 맡기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러빔의 내 이름 아시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러빔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두 바다는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영적 교훈을 주는 그런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의 경우 요단강의 맑은 물을 받아서 다시 아낌없이 아라바 광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수많은 물고기와 생명이 살아 숨을 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갈릴리 바다가 한다는 거죠. 반면에 남쪽에 위치한 사해 아시죠? 그 사해는 물이 흘러들어오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다 보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져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라는 은혜의 물질기를 쫙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만 가두어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요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우리의 생명은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릴 것만 있는 그런 가득한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움츠러든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나눔의 장으로 나아갈 때 나눔에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의 호흡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이 나눔의 삶, 나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열매의 나누어요.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열매의 나누어요,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이시면서 기업가였던 에드워드 김이라는 분은 사업의 대성공을 거둔 후에 은퇴를 결심하시면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와 선교지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깝지 않냐라고 물을 때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맡기신 창고를 잠시 관리하던 정직이었습니다. 주인이 오셔서 정산을 요구하실 때 깨끗하게 모두 돌려드리고 나니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드릴 감사와 이웃을 섬겼다는 기쁨뿐이네요. 너무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청지기 사명을 진정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은 재물의 절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는 삶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여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청지기의 모습은 움켜진 주먹이 아니라 기쁘게 손을 펴서 그 손에 들린 나눔의 흔적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꽉 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펼쳐 나누고 계신가요? 이 청지기라는 사명이 회복될 때 가진 것을 나누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동방연주의 청지기의 꿈, 향기로운 나무의 약한 나로 가나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동방현주의 청지기의 꿈, 향기로운 나무의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평생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 금과 은과 보석을 예비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봉헌 자리에서 다윗은 감격에 겨워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음에도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웃을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재화로 이웃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손에서 받아 주님의 손으로 돌려드리는 이 거룩한 순환 속에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유럽 코스타 주제곡이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 리더십.

박자가 리더십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목회활동과 책 인쇄를 통해서 당시 상당한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최저 생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이웃들과 사역을 위해 흘려보냈다고 하죠. 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 동전 몇 입 그리고 낡은 옷까지 몇 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웨슬리는 이 평생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며 단 한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요, 그 은혜 이런 것들로 가슴 벅찬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예물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 사랑의 나눔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물질의 메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풍성케 하는 영광스러운 청지기의 발자취로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아가파워의 베드로의 고백, 한아름의 베드로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시간 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여있는 일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시간에 쫓겨서 우선순위대로 일하기보다는 그저 급한 일 먼저 하거나 아니면 양이 적은 일부터 하거나 또는 일단 쉬워 보이는 일부터 처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평소에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 그저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일 중에 최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은 급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새벽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는데요. 공생의 사역 중에 수많은 일을 쉬지 않고 하셨지만 기도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기도, 말씀,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 꼭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함께 찬양하는 밤 보내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가장 귀한 삶이라는 곡 손경민의 찬양이었습니다.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이 피처링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아이자약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렇게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요. 급한 일도 많고 수많은 쌓여있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일이 있지만 역시 그 여러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8월도 이제 다 지나갔네요. 이제 며칠 뒤면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 보내셨어요? 흐르는 시간 중에 많은 일을 우리가 해내고 처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잊지 않고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오늘도 가장 중요한 주님 바라보는 것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 시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 너 두려워 말라, 팀룩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함께한 두 곡은 수고하고 무거운 오벳의 찬양이었고요, Abide with me, 엘라 피츠제럴드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Grace to you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691번님, 김보룡 아나운서님,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격려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네요. 우리 0691번님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889번님, 세상의 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답. 이 밤에도 우리 삶의 바른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네, 그렇죠.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마다 내가 진리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4586번님께서 딱 8글자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네, 이 시간 우리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백하는 밤 보내면 어떨까요? 예람50의 찬양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곡으로 비비앤 시시 와이넌스의 곡 If Anything Ever Happened to You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이 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목소리로 왕이신 왕이신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아가파 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도 정말 많이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 이 단순한 고백이잖아요. 너무 위대한 고백이긴 한데 이 반복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형편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이 고백을 하기도 하고 정말 다윗처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피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배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 경배의 고백은 어느 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황과 현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한 시간 동안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비 워십의 나는 주만 노필이 Jesus is Rock 이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Jesus is Rock 하니까 무슨 뜻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주만 노필이도 정말 많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또이 나비 워십의 색깔을 입어서 이렇게 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새롭고 또 힘차고 이렇게 의지를 다해서 올려드리는 아주 강렬한 그런 편곡의 예배곡이었습니다. 강중일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과 주일 찾아옵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은 이 예배 찬양들로 좀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높임 받으실 주님을 노래하길 원하고 또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고백하는 그리고 또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시간 그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늦은 밤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그곳이 예배 현장임을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곡의 찬양, 예배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라 모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들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충격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사실 부활사건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성이나 경험, 상식, 합리적 사고의 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의심하고 또 믿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속에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계속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의 물 위로 오라였습니다. 참 마지막 그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오늘도 계속하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의 그 현장과 또 우리의 어떤 기분과 감정과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어느 때는 잘 믿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부활의 믿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에게서 확실히 또 받은 그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죠. 아, 내가 믿는 믿음이 맞나? 아, 진짜 주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시죠?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신 거.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이, 주님 아시니까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로 자기 십자가를 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아주 능력자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주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뭐난 바울이랑 다르니까 제자들이랑은 좀 다르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야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또 믿음의 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시죠. 자,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앰블 워십입니다. 달콤한 깨어짐.

앰브러쉽의 달콤한 깨어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유승화 전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주일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에 일괄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은 토요일날 다 보내드리고요. 신청하신 신청곡은 예배 찬양곡이 있다면 그것도 주일날, 또 CCM 곡들은 토요일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 방송을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너무 이제 좀잘 알고 계신데.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 지금 사연과 신청곡 했는데 왜내 방송 안 해주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서 한주 뒤죠. 그러니까 한주 뒤인 오는 주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어제죠. 어제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 느린 우체통 같다고.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약간 한 주가 늦은 우체통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보내신 사연과 신청곡이 있다면 꼭 다음 주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좋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들려드린 찬양 중에서 나비워십 곡 있잖아요. 그 나비워십 곡이 어제 이제 신청해주신 분의 신청곡 이었어요. 6282님께서 수고하세요 샬롬 하면서 나비워십의 찬양 부탁합니다 해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6282님이 나비워십의 감사해라는 거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곡으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잘 배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사연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지금 어플리케이션 있다면 앱 상에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문자 사연은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든다는 점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앱에서는 뭐 사용료가 안 들죠. 올려주시면 또잘 모아서 배달 사고 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치 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회중 찬양.

카우치 워십의 회중 찬양이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얼 하고 계셨나요? 또 어떤 마음이셨나요? 어떤 분들은 잠깐 일을 하다가 멈추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따라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일을 동시에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곡마다 곡마다 함께 고백하면서 그 자리가 정말로 기쁨과 고백의 자리가 한 시간 동안 이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자리는 항상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은 우리가 장소를 지정해 놓는 특별함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소통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윌업의 화해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화목 제사를 또 올려드리는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인사드리면서 저는 또 토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유독 더웠고 길게 느껴졌던 8월도 이제 고지를 지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돌아보면 폭염 속에서도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자국마다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지나온 8월의 모든 순간을 감사의 보석으로 고이고이 접어 주님의 제단에 올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거룩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주신 성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요, 8월의 마지막 주일 새벽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이곳 저곳에서 그래도 재해를 당하신 많은 분들 속히 또 회복돼서 안정을 찾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하루를 보냅니다. 타오르던 여름의 열기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지나온 8월의 모든 발걸음을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땀 흘리며 견뎌낸 지난날이 은혜의 자국으로 남아있으니 다가올 9월의 가을날에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소서. 네, 뜨거운 8월을 견뎌내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이제 다가올 계절에 더욱더 풍성한 결실로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1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와 애굽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불러올 것이니 그 후에야 그가 여기서 너희를 보낼 것이며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 모두가 그 이웃에게 운부치와 군부치를 요구하게 하라.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이 눈에 호의를 얻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그 백성에게 힘이 크게 보였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밤중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니 애굽 땅에서 왕의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맏아들까지 모든 마디가 죽을 것이며 가축의 첫 새끼들도 모두 죽을 것이라. 이로써 애굽 온 땅에서 큰 울부짖음이 일어날 것이니 이러한 울부짖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다시 없을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구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너희로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당신이 모든 신하들이 모두 내게로 내려와 졸하며

너와 너를 쫓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 하고 말할 것이니 그 후에야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모세가 타오르는 분노를 머금고 바로 앞에서 물러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이적들이 애굽 땅에서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과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다스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의 땅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1장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그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의 인권을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겪은 사람인데, 솔직히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기계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소학교 때 음악선생님이 저를 이제 중매해 주셔가지고 정성학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연애를 한 1년 하고 결혼생활을 거저 한 2년 정도 하면서 거의 이제 한 3년 정도를 그 사람과 같이 제가 이제 결혼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저하고는 이렇게 좀 차원이 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수재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뛰어난 수재들은 군사복무를 안 시켜요. 남자들은 무조건 이제 의무 군사복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군대에도 안 나갔고 대학에도 이제 무시용무로 이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수료하고 나서도 김영직 사범대학 연구원 박사원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신의주 교원대학 교원으로 이제 배치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평양의 박사원 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반당 반정부 단체 이제 가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제 저의 인생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오게 되죠. 그때가 이제 1998년 3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저의 신랑을 만난 거는

2025년 10월이었는데 98년 이제 3월 15일 날 저희 신랑이 저녁에 퇴근해야 될 사람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혹시 대리 수직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튿날 저녁에도 신랑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순간 이 머리가 오도맞은 느낌? 아, 이거 무조건 신랑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저희 집에서 교원대학까지가 한 20리 됐거든요. 그냥 느낌이 보배 체포됐다.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전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그때부터 제가 단식하다시피 했거든요. 엄마는 이제 벌써 이제 저희 신랑한테 어떤 일이 생겼구나 직감하고 막그 저희 신랑 행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정말 안 다닌 데 없이 저희 엄마가 정말 다니셨거든요. 그러다가 그날 오전에도 이제 엄마가 이제 어디 이제 뭐 이제 다른 데한번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엄마가 막 지금 차비하고 있던 아침 8시인데 3월 22일 날이거든요. 신랑이 체포된 지한 주일 후에 이민반장이 문을 두드려서 엄마가 이렇게 나가니까 군복 입은 호우대 큰 사람들이 이렇게 3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란 소리도 하기 전에 문 부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문딱 닫고 하는 얘기가 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곳이 있는데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가택수색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는 제가 치 떨린다는 거를 제가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신랑의 어떤 그 책들이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몽땅 이제 그 회수할 건 회수하고 해서 이제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저의 업무한테 옷장을 열라고 해서 안에 옷가지들 몽땅 꺼내게 하고 하나하나 다 털어보고 책가지들 다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저희 신랑이 좀 이제 안 좋은 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받을 거고 죄가 없으면은 나올 것이라는 거. 근데 좀 추운 데 있으니까 옷을 좀 두툼한 거로 싸달라. 이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그냥 그 사람의 옷 두툼한 옷은 다 싸서 이제 보냈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그냥 이제 한몇 달을 제가 이제 거의 단식하다시피 했었는데, 밖에서 이제 막 참새들이 막 책책책책책 우짖고, 앞에서 이제 마을에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 그게 저한테는 가당치 않은 먼 세상의 얘기처럼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정말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고 저를 그렇게 이제 사랑해주고 저를 그렇게 좋아해줬던 그 사람 한순간에 이렇게 이제 생리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진짜 귓뺨도 얻어맞고 네 눈엔 엄마가 안 보이냐고.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이제 장마당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좀 특이한 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입살로 이제 기지도 그래가지고 시장마다 다니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걸 했는데 판매하는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게릴라라고 하는데 길마다 이렇게 막아서 가지고 길 가는 사람도 닥친대로 단속해서 이렇게 뺏어가지고 이제 뭐 고아원이나 뭐 이런 데 값이 안 나가거나 이런 물건들을 이제 보내고 좀 값이 나가는 것들은 자기네가 이제 먹고 하는 거 이런 단속반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단속이 돼서 이제 그 제가 이고 가던 빵 그릇을 이제 통째로 이제 빼앗기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담당 남성 경찰서 안전부 어깨가 꼬부정 해가지고 이렇게 딱서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여기서 팔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이거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 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 거를 돌려달라 하니까 절 보고 여기 옷다 대고 누나 똑바로 두고 날 보고 그걸 그 지금 자기 보고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원래 떠가지고 그 사람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걔 저를 이제 구둣발로 왼쪽 정갱이를 정말 뭐몇번 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도 그 자리가 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뼈가 지금 움푹 파여 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샤워할 때마다 그걸 만질 때마다 늘 그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그 매맞은 데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한 그게 이제 함축돼 있는 상처니까요. 그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매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해다가, 그때 당시엔 저희 엄마가 정년퇴직을 하셨을 때인데, 엄마는 오직 직장 생활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장사나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94년, 그때 이제, 북한의 권한의 행군이라는 그런 게 이제 들어서면서, 정말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 아사자가 생겼다기에는 참말일까?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이 차마 믿어지지 않아서, 그게 참말일까? 이렇게 의문표를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그랬다가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시장에 갈 때도 보게 되면 시체들이 정말 길바닥에 이렇게 있었어요. 정말 시체들이 매일매일 그런 시체들을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팔면서 이렇게 농기지에 가다가도 그 이제 꽃제비들한테 이제 빵도 주고 하게 되면 그 애들이 후에라도 나를 보게 되면 그 새까매서 눈만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와서 저한테 꾸뻑꾸뻑 인사하고 그래서 혼자서 또 저도 이렇게 울면서 시장에다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많거든요. 참 저는 두서없이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참 이게 참 아쉽거든요. 이 정도로 북한의 인권은 정말 저는 북한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인권이란 단어를 처음 알았거든요. 사람 인자의 권리 권자, 사람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북한은 인권이 말살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도 좀 여기저기 다녀도 보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접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저희 신랑 체포된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뇌출혈을 맞으셨는데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 다 의사시잖아요. 혜영아, 엄마 한 줄 못 가. 네가 마음 준비를 해. 할 때도 저는 진짜 무릎 꿇고 진짜 매일같이 빌었거든요. 정말. 저도 모르는, 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도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에게서 어머니를 데려가 주지 말아주세요. 저에게는 엄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간절히 빕니다.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11년 앉아 계셨어요. 반신마비 돼가지고 저희 이름도 모르시고 제 이름이 혜영인데 저를 항상 이춘아, 일춘아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일춘이라는 게 저희 엄마의 친동생인데 저의 이름을 11년 동안 어머니는 기억을 못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엄마를 이제 2010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사망하시고 엄마를 산에 묻어드리고 3일 만에 제가 이제 더는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신랑이 항상 늘 얘기했듯이 형아 우리 한국, 북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할일 못해. 너나 나나 너하고 나하고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한국 가자. 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연하게나마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내가 어떻게 해서나 꼭 가야 되는데. 그렇다가 이제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일 만에 브로커를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4일 만에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랑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탈북을 했거든요. 2016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는 경로를 좀 미처 좀 잡지 못해서 이렇게 좀 8년 동안 있다가 기독교에서 후원해 주는 그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늘 매일매일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꿈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이거 감사한 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은혜라는 노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직 잘 모를 때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늘 하나님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읽고 이제 이거는 저와 같은 이렇게 북에서 이사 내려온 분들한테 꼭 해당되는 그런 말씀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빌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그 불쌍한 영혼들, 진짜 그 주님이 생명으로 살리셔서 진짜 주님 품에 함께 갈수 있도록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간증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 삶의 자리를 지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마음에 아, 벌써 8월이 다 갔네 하는 아쉬움이나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아있으신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루지 못한 일들은 다가올 9월에 더 멋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8월의 모든 피로와 염려와 걱정 깨끗하게 마감하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계절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맞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또 변함없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더 청량하고 깊은 은혜를 담아서 9월의 첫 새벽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신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은 곡식은 무럭무럭 사랑으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따뜻한 손길로 꽃밭을 가꾸느냐에 따라 꽃의 색깔과 그 향기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예쁜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을 믿습니다. 메마른 뼈에 생기를 주셨던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러브의 찬송이 첫 찬송이었고요. 이어진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연주 찬송 저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 숨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의 People's Church 선교 부흥회를 몇번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저하고 같이 강사로 왔던 사람들이 리처드 원브

0: 프로레스쿠 목사님의 얘기를 자기 간증에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공산주의들이 애를 먹였는지 뻘겋게 달군 쇠고랑과 칼로 고문을 당하며 매를 몹시 맞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감방에 굶주린 쥐떼를 몰아넣고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쥐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서서 있었지. 왜? 쥐하고 싸우느라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자기가 항복을 안 하니까 14살 먹은 목사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매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아들을 보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은 그에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한계에 이르자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알렉산더야, 자기 아들이죠. 나는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겠다. 네가 그토록 죽게 맞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는 배반자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세요. 이들이 저를 죽이면 저는 예수님과 나의 조국을 위하라고 외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경로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성을 잃고 14살 먹은 아들을 짐승 패듯이 때려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피가 감방에 낭자하게 뿌려졌을 때 결국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를 합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아버지, 목사님은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환난과 고난, 이것은 우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니 그가 원하시는 것으로 그 물줄기를 돌리신다. 아멘.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어 주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력과 이념의 벽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법문을 터뜨리듯 막혔던 남북의 관계를 뚫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된 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남북한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에서 온 한 형제님의 오늘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물꼬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남과 북 가운데 복음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의 함성을 올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노래하며 그의 림재 앞에 나아가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도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와 챔버 콰이어의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매 주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북한 땅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적어내린 북에 띄우는 편지 이어집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간절함과 그 그리움을 담은 편지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 바로 함께 합니다.
1: 보고 싶고 그린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앓는 몸은 어떠한지,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너의 불쌍한 모습이 떠올라 편대를 지었건만 무슨 말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구나. 이 엄마의 마음은 언제나 배를 고르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너를 그리고 있고, 병든 몸으로 고통 겪는 너를 생각하니 내 마음은 한조각 한조각 쪼개지듯이 쓰리고 아프구나. 어린 너를 북한 땅에 홀로 남겨두고 돈을 벌어 너희 병을 고쳐주고 하루라도 잘 먹여줄 결심 안고 집을 떠난 지 벌써 28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이 28년이란 기간 고통과 슬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구나. 경제적인 타격에서 굶주린 배를 그려안고 헤매며 사는 저 북한 땅에서 누가 너를 돌봐주고 먹여주는지, 성숙해졌는지, 키는 컸는지, 장가는 갔는지, 동무들이 너를 없이 여기며 때리지 않는지, 이 많은 너의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고 너와 헤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상처에는 눈물뿐이었구나. 아들아, 앓는 신음소리를 내며 내 품에 기대어 아프다고 짜증내고 배고프다고 운석부리며 울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듯한 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땐 하루하루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시달리며 겨우 숨쉬는 네 아픔을 달래줄

0: 수 있었고 내 품에 꼭 안아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 아픈 마음에 손도 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게 된 이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렴아. 저 북한 땅에서 혼자서 가엽고 불쌍하게 살아갈 너희 모습을 그리며 이 엄마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려야만 답답하고 터질 듯한 내 마음이 한결 시원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구나. 너를 보호하지 못하고 너희 아픔과 배고픔을 다 나눠주지 못한 이 무정한 엄마를 용서해 주려마. 아들아, 너와 함께 있을 때 앓는 몸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고픔에 견뎌내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너에게 불러준 노래가 생각나겠지. 너를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내가 지쳐서 기진맥진하여 맥없이 잠들던 갈비뼈 아롱아롱한 너의 모습,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눈을 뜨면 쑥 들어간 눈길이 나의 눈앞에서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때 부르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아픈 큰 상처와 잊지 못할 슬픔과 고통만 남겨졌지만 주님 안에서 이 노래는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어떤 검은 구름 몰려오고 유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아들아, 너와 상봉할 그날을 그리며 중국 땅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돈을 벌었지만 이 무리한 28년 생활 속에서 어느 하루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힘들어도 악을 품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하던 내 몸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남은 건 병 속에 빠진 고통뿐이었구나. 이런 끝없는 천대와 멸시, 고통과 슬픔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힘과 용기를 주셨구나. 지금이 제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끝없는 은혜와 사랑이었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다 죽게 된 나를 주님께서 다시금 새 생명을 안겨주시고 온몸이 짓눌리고 아픔과 고통, 서름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힘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구나. 아들아, 우리 함께 앞으로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자꾸나. 세상에는 길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심을 명심하여라.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음을 알아라. 어머니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슬픔과 갈망에 잠겨 죽을 것 같을 때도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 너도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넓은 품 속에서 생활하여 나가거라.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살길임을 알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나가자꾸나. 주님, 북한 땅에 있는 저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내려주시오.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이 슬픔을 이기고 용기를 얻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어머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 하루빨리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이 통일의 광장에서 주님을 높이 모시고 헤어진 아들과 상봉할 그날을 그리며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는 평화와 통일로 저와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헤어진 이후로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결혼은 했는지 생이별한 그 긴 시간을 뒤로하고 안부를 전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이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효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4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권면과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당시 흩어져 있던 신앙 공동체 안에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말로 서로를 상처주고 비방하며 정욕과 시기, 다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인생을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부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저자는 공동체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와 겸손, 성결, 긍휼을 낳으며 공동체 안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는 인내로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권면합니다. 결론에서 저자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라고 당부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한 핵심적인 권면입니다. 첫 번째 3장 1절에서 18절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는 권면입니다. 성도는 말이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며 잘못된 말 한마디가 상처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 삶 속에서 성결과 겸손, 긍휼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뚜렷하게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하고 평화로워서 공동체를 세우지만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함을 낳습니다. 이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세속적 지혜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불완전한가를 드러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본문 첫 번째 권면은 말의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입니다. 저자는 먼저 선생이 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공동체에서 선생은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말로 인한 실수의 위험도 그만큼 컸습니다. 선생으로서 바르게 말하고 가르치는 일은 공동체의 유익을 주지만 잘못된 가르침이나 경솔한 말은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처럼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척도이며 심판의 근거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19절과 26절에서 말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3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을 통해 사람의 온전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말이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내적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의 말은 신앙의 성숙과 영적 온전함을 반영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말의 권위와 책임을 강조한 이면은 언어의 절제와 신중함이 공동체 연합과 영적 성숙에 필수적임을 깨우쳐줍니다. 사람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야고보는 이를 세 가지 비유로
생생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작은 제갈이 말을 제어하고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며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듯 비록 혀는 작지만 그 파괴력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과 공동체를 상하게 하며 더 나아가 영적, 사회적 파멸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짐승이든 길들일 수 있지만 혀만큼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주요 통로입니다.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결과 사람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 모순을 물과 열매로 비유합니다.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혀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타락한 본성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혀는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영적 거울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통해 성도에게 말의 절제와 영적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주의한 말이 상처와 분열을 낳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혀를 다스리는 삶이 필수적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와 총명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선행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나 엄변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태도 속에서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특히 지혜가 땅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적 사고와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돈과 권력, 사회적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을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나눔과 섬김을 배제하고 오히려 시기와 다툼, 경쟁을 낳을 뿐입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성결, 화평, 관용, 온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의롭고 화평한 삶을 이루게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와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행함을 통해 나타나며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씨를 뿌리고 의로움을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도는 말과 행동, 마음의 태도를 통해 위로부터 온 지혜를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적 지혜로 인해 생기는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겸손과 성결,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성도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삶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심판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으며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장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겸손과 성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판단과 비방을 삼가는 태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성도에게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는 욕심으로 인해 다툼과 갈등이 많았고요.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쾌락을 위한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르는 자들, 곧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는 모습을 음란에 비유하고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언약적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헌신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저자는 정욕을 따르는 자를 세상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란 마음을 나누고 서로 깊이 연합하는 관계를 의미하죠. 따라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과 삶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킬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친밀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세상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세상의 친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므로 여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나 악의적 감정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곧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 신실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시며 그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처럼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과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겸손과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단순한 개인 경건의 실천에 그치지 않고

0: 공동체 안의 화평과 신앙 질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때 성도들은 서로를 비방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은 성도 간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제정자가 아니라 적용 기준을 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으며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를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자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지킬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그들 받으셨습니다. 라고 로마서 14장 3절에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성도는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예절을 넘어 공동체의 신앙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성도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멈추고 겸손과 긍휼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는 화평과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성도들을 섬기며 공동체 원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붙들며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30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지역이 흐리면서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20에서 60mm로, 평안남도와 황해도가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6도, 부산과 목포, 여수가 25도, 포항과 대구, 광주가 24도, 서울과 대전이 23도, 춘천과 강릉이 22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21도, 평양과 함흥이 20도, 신의주와 강계, 청진이 19도, 해산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32도, 대구와 부산, 광주, 여수, 제주가 31도, 목포 30도, 서울과 대전이 29도, 신의주와 춘천, 강릉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이 27도, 평양과 강계가 26도, 해산과 청진이 24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에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음의 군사로 충성된 빛의 사자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애슐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애슐리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더 알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온 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는데요. 마음이 조급해진 애슐리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경건서적을 읽고 기도를 통해 부르짖기도 했지만 여전히 확신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침내 모든 시도를 그만두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느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위험한 곳으로 떠나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도 이런 행동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순종으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의 구국공신, 큰 용사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였단 사실인데요. 그는 그 병으로 인해 떳떳할 수 없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온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는 맞이하지 않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달하죠. 그때 나아만 장군은 크게 노했지만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장군이기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지만 치유에 대해 믿고 무장해제를 한 채 요단강에 들어갔고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대로 치유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나아만 장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병의 치유를 원해 무장해제했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치유를 받게 됐는데요. 나아만 장군처럼 세상 전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만심을 내려놓고 납작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원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칠레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안개나 가끔 흘러들어오는 계곡물이 전부인데요. 심지어 미생물도 살지 못하는 지구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슈퍼 엘니뇨라는 기상이변으로 12시간 동안 7년 강수량만큼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자 이 척박한 곳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꽃도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온 사막이 분홍색 꽃들로 뒤덮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을 보러 찾아왔고 많은 사진작가들이 다녀갔지만 그들은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시 비가 내리지 않자 그 꽃들은 사라지고 황량한 사막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비가 내린다면 메마른 사막도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요. 비만 내리면 사막에도 꽃이 피어나듯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때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오해나 고의적인 모욕 때문에 가족 간에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마저 떠날 수 있고 죽음이 엄습해 사랑하는 사람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되었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마저 당신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받아들이고

주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친구 예수님은 형제들보다 더 가까이 붙어 계실 겁니다. 북적대는 공간에 있으면서도 세상 혼자인 것 같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한껏 즐기고 만족하십시오. 그분의 빛과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절대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빛과 사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팔에 누울 때 꼭 안아주세요.

클리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진부한 장면이나 상투적인 줄거리, 전형적인 기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원래 클리셰는 활자를 끼워 넣는 인쇄판을 뜻합니다. 우리말에도 판에 박은 말은 진부한 표현이란 뜻인데요. 하지만 판에 박힌 듯이 뻔한 클리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클리셰가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평범한 일상, 늘 똑같은 삶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루해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이슬처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슬은 우리가 늘 숨쉬는 평범한 공기 속의 수분이 날마다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이자 날마다 부어주시는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이 클리셰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클리셰처럼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텐데요. 이 클리셰 같은 일상 가운데 클리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고 클리셰 같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호세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30일 8월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일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지요. 시간, 물질, 생각, 관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자리로 작은 선택과 평범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특정한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덮습니다. 그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하지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내 모든 일상이 주님께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김의 시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조선시대의 종으로 태어나 고생만 하다가 사고로 두 손을 잃고 거리에 버려진 옥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옥분이는 미네르바 구타펠 선교사님을 만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구타펠 선교사님에게 자신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고백하며 다섯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 더 이상 맞지 않아서. 둘째, 아픈 곳이 없도록 치료받아서. 셋째, 더 이상 배고플 일이 없어서. 넷째,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서. 다섯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봐서. 훗날 옥분이는 여기에 다음에 한 가지 이유를 더 추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제는 믿어져요. 저는 조선에서 정말로 가장 행복한 소녀랍니다. 구타펠 선교사님은 옥분이의 간증을 사진과 함께 글로 엮어 전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옥분이에게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매일 예배하며 놀라운 기쁨을 누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행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을 매일 예배하며 놀라운 기쁨을 누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횃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속죄하신 구세주를 테너 윤종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아홉 번째 이야기 백성을 구한 젊은 여인 에스더.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에스더 1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허영과 자만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취하여 음란한 행동을 일삼았고 손님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부인 와스디 왕후를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잔뜩 취한 남자들이 반나의 무희들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왕은 왕후에게 옷을 입혀 그 앞에 나서라고 한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왕후나 손님의 부인은 남자들의 여흥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설스러운 연회에 여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므로 이런 남자들 앞에 서라는 요구는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처사였습니다. 왕후는 처벌을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왕의 명을 거부했습니다. 버려지거나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와스디의 이러한 결심 덕분에 작고 어린 유대 소녀가 페르시아의 새 왕후의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지 운이 좋았던 탓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이제 에스더가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직접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1: 잠시만, 잠시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2: 빨리 해라! 나도 할 일이 많단 말이다!
1: 에스더야, 네가 어디 출신인지는 절대 비밀로 하거라. 그리고 너의 종교도 숨겨야 한다.
3: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1: 날 믿어라. 일단 너를 감시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게 급선무야. 그들의 도움이 있어야 너와 내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단다. 방법은 네가 뿐이야. 알겠느냐? 하지만 네가 누구인지 언제나 잊지 말도록 해라. 사랑스러운 딸아, 누구한테도 나에 대해 얘기하지 말고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말하지 말거라. 말을 최대한 아끼고 언제나 입조심을 해야 해. 그게 너한테 좋을 거야.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경계를 늦추지 말.

0: 그날 저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유나 우정, 가족 같은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는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소녀들과 함께 궁 안의 특별한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집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풍부한 음식과 깨끗한 침대, 그리고 새 옷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들은 어찌됐든 전보다는 낫다고 하더군요. 그 안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저처럼 행복하고 사랑받았던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전 친척이나 회당 친구들 이외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모르드게가 했던 말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뜻을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귀를 기울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저를 보호하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 힘든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1: 대뜻으로 하는 짓이냐? 그만들 해라! 당장 멈춰! 조용히 하란 말이야! 너희들 모두 큰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이런 짓은 도저히 용납할 줄 알아!
2: 죽은 건가? 없어. 살아있어. 빨리 걸어봐. 너 때문이야.
3: 아니야, 너 때문이야.
2: 너 때문이야. 네가 먼저 했잖아.
3: 네가 그랬어. 네가 시작했잖아.
0: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만히 누워 계세요. 물을 가져올게요. 머리도 닦고 상처를 좀 봐야겠어요. 아,
1: 모두 물러서!
3: 저희가 먼저 시작했다고!
0: 자, 연고를 좀 바르고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나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1: 곧 돌아와서 이 사태를 처리하겠다. 내가 올 때까지 다들 잠자코 있어!
2: 왜 저 인간을 도와준 거야? 너도 우리처럼 매진을 당할 거라는 걸 몰라? 어이, 멍청한 거사! 넌 아는 게 뭐니?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 저 인간은 진짜 남자도 아니라고!
0: 사람이 다쳤었잖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다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야.
2: 이야, 여기 진짜 숙녀가 납셨네. 우리 싸우는 거 못 봤어? 넌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걸 보게 될 거야.
4: 뭘 모르는구만.
3: 곧 알게 되겠지.
1: 따라와라.
0: 네. 네, 알겠습니다.
1: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네가 나를 돌본 것처럼 말이야.
0: 감사합니다. 전 너무 무서웠어요. 용기를 내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1: 그래, 다 안다, 알아.
0: 제 삶에 또 한 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변화였습니다. 해계는 저를 안전한 곳에서 지내게 해주었고, 거기서는 7명의 하녀들이 저를 전담하여 돌봐주었습니다. 해계는 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사촌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저를 성심껏 돌봐주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가족이 없었기에 서로를 간

0: 간절히 필요로 했습니다. 해계는 저의 선물이자 보호자이고 좋은 자이자 친구였습니다. 해계는 제 하녀 중 하나가 저의 사촌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계는 궁전 경비병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날을 위해 해계가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 에스더, 할 얘기가 있다.
0: 네.
1: 내일 너는 폐하의 즐거움을 위해 불려갈 것이다. 폐하는 지금 새 왕후를 선발하실 생각인 듯해. 그 앞에 불려가는 여자들은 보석실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걸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된다. 또한 의상실로 가서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지.
0: 아름다운 보석과 멋진 옷들을 마음대로 보고 고를 수 있다고요? 해계님, 저는 어떤 걸 골라야 하죠? 고를 시간은 충분히 주어지는 건가요?
1: 에스더, 그 일은 내게 맡겨다오. 다른 여자들은 아마 잔뜩 치장을 하고 나올 것이다. 최대한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 하지만 몸에 걸친 금은 보화 때문에 거동이 불편할 것이야. 너는 내가 골라주는 대로 준비를 해라.
0: 말씀대로 할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여기 남아서 기다려야겠어요.
1: 너는 순백색의 최고급 옷을 입어야 돼. 목에는 진주 하나만 걸고 머리에도 진주 한 줄만. 손에는 반지와 팔찌 하나씩만 해라. 다리와 발은 꾸미지 않은 상태로 두어라. 너의 아름다움은 돋보일 것이고 그 수수함이 왕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니까.
0: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1: 화장도 딱 지금만큼만 해야 한다. 너무 과하면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것이다. 마음을 편히 갖고 하녀들과 목욕이나 하거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를 기다려야 한다.
0: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할게요. 저는 해계가 일러준 대로 실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눈을 들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가 즐거움이었는지 아니면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승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항상 제게 이르기를 야훼는 언제나 목적이 있으시므로 저는 그분의 계획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은 뒤 제 인생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저의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알아채고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암살 시도를 막은 저는 국내에서 지위가 격상되었고 왕도 저를 더욱 아껴주었습니다. 제 인생은 행복했고 빛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게가 시골에서 삼베 옷을 입고 유골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달의 달인 12월의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신하인 하만은 단번에 한 민족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제가 왕에게 자비를 구해서 이를 멈추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제가 왕후가 된 이유란 말입니까? 머리는 어지럽고 영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0: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버지가 저보고 이번 사건을 저지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폐하를 찾아간다고 해도 만약 폐하께서 거부하시면 저는 즉시 사형이에요. 뭔가를 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 아버지 말이 맞아. 지금 내 지위가 왕후라 해도 살아남지는 못할 거야. 그래, 어차피 나도 죽을 거야. 나와 우리 민족의 목숨이 위태로워.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1: 폐하, 혜기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폐하를 찾아오면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며 많은 신문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믿을 수 있는 친구인 하르보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고민거리를 전하시면 혜기님께서도 그분을 통해 조언을 주실 것입니다.
0: 그렇다면 하르보나를 믿을 수밖에 없겠군. 즉시 가서 혜계님에게 전해주시오. 당장 폐하를 찾아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드려야 한다고 말이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주시오. 난 지금 조언이 필요하오. 지금 당장 그렇게 전하시오.
2: 왕후 폐하, 목숨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0: 알았으니 어서 가보시오. 그리고 답을 받아오시오.

0: 대개님이 말씀하시길 왕께서는 지금 동쪽 지방의 일로 기분이 언짢으신 상태라서 섣불리 지금 배웠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며칠만 기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최적의 기회가 오기를 지켜보시겠답니다.
1: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어. 모르드게에게 말해서 수사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라고 전하시오. 나도 하녀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할 것이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오. 저는 하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저를 받아주시고 제 말을 들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왕실의 복장을 갖추고 아하수에로 왕이 결혼식 때 준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했습니다. 제가 페르시아의 왕후이자 그의 아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2: 왕후 오셨어. 폐하가 어떻게 하실까?
3: 난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4: 왕께서 정말 용감하시군.
5: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목숨을 걸고 저렇게 나서시는 걸까?
6: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폐하.
7: 들어오라. 에스더 왕후, 무슨 일이시오? 당신이라면 난 이 왕국의 반을 줄 수 있어.
1: 폐하를 위한 연회를 열고자 하는데 부디 참석해 주십시오. 저의 부탁은 연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만도 데리고 와주십시오.
7: 즉시 하만을 데려오라.

0: 왕후의 말대로 하겠노라. 내 당신을 따라가겠소.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군.
1: 우리는 날씨 이야기를 나누며 저의 거처로 이동했습니다. 제 남편은 별일이 아닌 듯 행동했습니다. 그 덕분에 식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포도주를 양껏 마신 뒤 왕은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0: 자, 이제 말해보시오. 원하는 게 무엇이오? 말만 하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소.
1: 제 바람은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내일 또 연회에 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의 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마님, 그때도 폐하와 함께 와주십시오.
0: 좋소. 내일이 되면 이 수수께끼가 풀리겠지.
1: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폐하. 그리고 하마님,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 친척들이 나왔는데 모두들 집에서 끌려나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의 사람들, 시장의 사람들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거리는 피바다를 이루었으며 비명소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만과 같은 이들을 향한 증오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분노가 제게 유익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제게 불굴의 의지를 주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새로 얻은 힘은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하만의 사악한 계획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아우세로 왕 또한 밤잠을 설쳤습니다. 왕이 잠에 들지 못하자 신하들의 오래된 역사들을 읽어주었습니다.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들어 보려고 했던 왕은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밝혀냈던 암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다음날 아침 모르드게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원래 하만은 그날 75째에 이르는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이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를 대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0: 사랑스러운 부인이여, 이제 그대의 청을 말해보시오. 나는 당신이 마련해준 여흥을 마음껏 즐겼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왕국의 반이라도 당신에게 줄 수 있어. 어떤 정이라도 좋으니 말해보시오.
1: 제 바람은 배야. 저의 민족이 노예가 되는 정도의 일이라면 저는 폐하를 귀찮게 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저의 민족이 도륙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 저희들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부디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청입니다.

0: 저의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폐하를 기쁘게 해드렸다면, 부디 저희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오? 감히 어떤 원수가 왕후를 해치려고 한단 말이오? 그 작자가 대체 어디에 있어?
0: 그 원수는 바로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이자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선 놓으시오.
2: 아닙니다, 폐하. 전 그저 넘어진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옷에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1: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왕후를 공격하는 것이냐?
3: 폐하, 하만은 75자 높이의 교수대를 지어서 폐하의 종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했습니다. 교수대는 바로 자기 집안에 세워두었습니다.
1: 하만을 그 교수대에 매달아라. 어서! 이 자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2: 배야!
4: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 그녀를 쓰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스스로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께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아홉 번째 이야기 백성을 구한 젊은 여인 에스더.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0: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속초 성광교회 한중열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복주셔서 결박과 사슬에서 건져주시고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분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능력을 공급하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영 그 생기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으니 이 땅이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정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9월이죠. 올여름 돌아보니까 참 더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새벽 공기는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한 해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참 무거워지죠. 연초에 세운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했죠. 고치겠다고 했던 것들 있죠. 잘해보겠다고 했던 것들 있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대로인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는요, 조금 긴다는데 에피렉테이노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몸을 앞으로 입는 힘껏 쭉 뻗는다 이런 뜻이에요. 달리기 하는 선수 떠올려 보십시오. 결승선 바로 앞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체를 앞으로 확 기울이죠. 발보다 가슴이 먼저 선을 넘으려고 몸을 던집니다. 바울이 쓴 단어가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앞으로 뻗는 사람은요,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뒤를 보려면 몸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한 것이 억지로 기억을 지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몸을 뻗다 보니 자연히 뒤가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난 8달을 붙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우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죠? 앞으로 몸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는 저절로 그냥 뒤가 될 뿐입니다. 앞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앞을 달리십시오. 아직 넉 달이 남았습니다. 결승선은 아직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이제 그 목적지에 선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공부에 집중하면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게 신경이 안 쓰이는 비슷한 논리, 뭐 그런 분은 잘 없나요? 어쨌든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게안 보여요. 사실 앞에 있는 것, 지금 달려가야 될 길, 그 길은 그 일에만 집중해도 우리가 승리할까 말까 한 거잖아요. 근데 뒤에 것, 막 후회, 이런 데 묶여 있으면 그 어떤

과거의 중력장이 나를 막 묶어둬서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을 보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주의 부르심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면 결국에 우리도 어느 순간에 골인지점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봅시다. 후회 없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갑시다. 앞으로 넉 달은 우리의 최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고비고비를 안전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노력했음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 위한 노력을 도우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만하여 잘못된 결정을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못 나갈 때에도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낙망하여 포기할까 두렵습니다. 나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하소서. 실수하는 날은 있어도 영원한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고 섭니다. 주님이 나의 최종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략 한 60년쯤 전에 있었던 한 달리기 선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였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븐 아쿠아라리라는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멕시코 시티는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입니다. 공기가 얇아서 숨쉬기가 어려운 곳이죠. 고지대 훈련을 못하고 온 선수들은 초반부터 무너졌습니다.

아쿠아라리도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그런데 19km 지점에서 사고가 납니다. 선수들이 자리 다툼을 하다가 아쿠아라리가 넘어지게 된 거죠. 무릎이 찢어지고 어깨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경기는 그날 저녁에 끝났습니다. 우승자가 골인하고 다른 선수들도 다 들어왔습니다. 관중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조명도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두워진 경기장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트랙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쿠아라리였습니다. 다리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뛰는 게 아니라 절뚝이며 걷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관중 몇천 명이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그는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그때 이 아쿠아라리의 대답이 감동입니다. 조국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은 경기를 시작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끝내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대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작을 어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어려운 것은 끝내는 일입니다.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봅니다. 박수도 칩니다. 그런데 끝날 무렵에는 아무도 보지 않죠. 조명은 꺼져 있고 관중석은 비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만두고 싶어지죠.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어차피 등수도 없는데,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죠. 몇 년째 아픈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 분, 조명은 꺼졌고 관중은 갔습니다. 그런데 트랙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쿠아라리가 결승선을 넘은 그날 등수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60년이 넘도록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승자의 이름은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등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갔는지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찬양 함께 들으실까요? 나의 가는 길.

네, 이제 궁금해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오늘의 궁금증은 우리 교회 안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을 조금 나누게 됐네요. 한 성도분의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주 곤란합니다. 친하게 지내던 두 분이 크게 다투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저에게 오셔서 하소연을 하십니다. 한쪽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이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쪽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회 가는 게 좀 불편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참 많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서본 분은 아실 겁니다. 다투는 두 사람보다 그 사이에 낀 사람이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거 말이죠.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립니다. 두 분이 다 성도분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분을 신뢰한다는 뜻이겠죠. 좋은 사람이라 겪는 고생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또 고생이 있고 아픔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죠. 예수님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먼저 둘이서 만나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죠. 여기서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제3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가 먼저죠.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다툰 사람들은 상대에게 갈 말을 자꾸 다른 데다가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은 영영 만나지 않게 되죠. 할 말을 이미 다른 데서 다 해버렸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들어주시되 편들지 마십시오.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까지가 적당합니다. 근데 그분이 잘못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한마디가 두 사람을 더 사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둘째는요, 들은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좋은 뜻으로 옮기지도 마십시오. 화해시키려고 전한 말이 불을 키우는 걸 전 여러 번 봤습니다.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이렇게 되물어 보십시오. 그 이야기 그분에게 직접 해보신 적 있는지. 이 질문 하나가 두 사람을 마주 앉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이것입니다. 두 분을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너희로서라는 말이 있죠. 화목은 내 목까지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거기까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두 분을 꼭 화해시켜야 한다는 짐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성도님의 몫이 아닙니다. 화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자리를 막지 않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프닝 때 그런 말로 함께 이 시간을 시작했죠. 앞으로 몸을 뻗으라고. 뒤를 안 보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앞을 보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뒤는 자연히 내 시선에서 사라진다고. 예.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오늘 이야기가 다 그 자리, 그 이야기를 함께 한 것 같네요. 아무도 보지 않는 트랙을 끝까지 걸은 사람. 그 이야기도 그렇죠. 다툰 두 사람 사이에서 지친 분께 드린 말씀도 그런 거죠. 어느 쪽도 뒤를 붙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입니다. 8호는 갑니다. 지난 8달을 붙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넉 달이 남았고 그 넉 달은 아직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빈 도화지 같은 시간입니다. 최선으로 그 자리를 채워갑시다. 오늘 예배당으로 향하시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이제 마지막 8월 마무리 잘하시고 9월달 멋지게 시작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진짜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불순종과 속임수는 언제나 함께 일합니다. 실제로 이 둘은 서로를 증대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는 사울이 겪은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령을 사울 왕에게 내리셨습니다.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여 21만 명이 아말렉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아말렉을 공격하여 남자건 여자건 아이 할 것 없이 무조건 죽였습니다. 사울과 그 군대가 죽인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 왕뿐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사울이 미쳐 전쟁터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논리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쉽게 취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 속는 자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여기거나 최선의 행위였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스스로의 논리에 점점 어두워져가고 속임수의 강도도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하였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불순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속임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을 속일 뿐 아니라 스스로도 속아 넘어갑니다. 실제로는 전혀 옳지 않은데도 그들은 스스로를 옳다 여기며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불순종의 증거를 직면시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은 재빨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허물을 오히려 자기 부하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특히 불순종의 문제에 걸렸을 때 회개치 않는 마음은 언제나 남을 탓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는 태도는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직면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인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을 불러들이고 말 것인가? 아니면 죄를 다스리고 사탄의 침입을 거부할 것인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해답은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은 죄와 마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죄를 원하는 자의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마귀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냄, 배신, 증오가 삶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가인은 일어나서 맹렬히 화를 내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시도로 출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잖은 수고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이를 회개하지 않음, 분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반드시 옳은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주함이 곧 순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두 번 내리쳤습니다.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얻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사울은 제사의 덫에 걸린 사람입니다. 돈은 어떻게 벌든 11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울과 같이 제사의 덫에 걸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을 하면서 제사만 드리면 다 끝나는 줄 착각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버림을 당합니다. 오늘도 헛된 열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를 본문으로 22번째 연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169절에서부터 살펴보면은 놀라웁게도 여기에 보면은 기도와 말씀이 한 상을 이룬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인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지금 가까워하니까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또 그러다가 뭐가 잘 풀리면은 지금은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여러분 169절과 170절에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이 또는 나의 간구가 그래서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것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인이 직면한 형편이나 처지는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늘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시인은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너무나도 그 확신이 선명하기 때문에 169절과 170절에서 반복하기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 이르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앞에 이른다는 거예요. 찬양도 그래 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우리가 고함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악을 쓰지 않아도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주님은 들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왜 기도하고 싶지가 않을까요? 이게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죠.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기도를 한다선 치더라도 그냥 대충대충 때우는 거죠. 근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분명한 확신이 있을진데 얼마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또 하나의 비결은 시인이 경험한 바로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간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말씀과 함께 하는 기도,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여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1절과 172절 2절을 보면은 분위기가 조금 더 상승이 됩니다. 앞에 두 절에서 간구, 탄원이 나왔다면은 여러분 171절과 2절에서는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근데 그 찬양하는 이유를 시인은 고백하기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주께서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2절에 보면은 깨달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주의 모든 계명은 의로우니.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는 것을 깨달아 아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이 진짜 아닐까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닐까요? 형식적인 거 말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 해요? 찬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세간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분 타이틀이 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다 옳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노래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교리를 노래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날 제가 소개했지만은 우리 홍현일 집사님이 이거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을 듣고 이렇게 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아무나 줄리아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하여튼 유명한 학교래요. 음악 그 세계는 줄리아드가 그렇게 좋대요. 유명하대요. 근데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거기 졸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쓰기 위해서 자기에게 허락해 준 재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곡에 나온 찬양을 다 우리가 한번 배워서 부르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을 22연을 다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18편도 또는 90편도 89편도 그래서 여기에 40편의 곡을 만들어 놓았어요. 축복의 메아리 2집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분야는 아니지만 각자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면 좋겠어요.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찬양하고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참 삶이 숙제가 많죠. 숙제가 없는 분 계세요? 없어지나 했더니만은 또 새로운 게 하나 들어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이걸 또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만나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예.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런데 언제 보면 살아있어요. 잘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늘 죽겠다는 분이 죽겠다, 죽겠다. 눈만 뜨면 죽겠다. 24시간 죽겠다. 1년 365일 죽겠다. 그것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고요. 간구가 필요하죠. 간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간구와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찬양이 함께해야 돼요. 찬양이.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뭐 이 현실은 뭐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이건 뭐 그냥 다 잠깐이고 지나가는 거고 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분은 언제나 룰루랄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은 진짜 믿음이 좋아 아멘이 그래. 그것만 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천국에서나. 이 땅에는 시인의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이 신자의 삶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다음 173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기도와 탄원 이 기도와 찬양이 막 엉겨 있어요. 섞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고 어떻게 보면은 또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또 기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은 찬양이 나와요. 그거 보십시오. 173절입니다. 17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사오니. 이것은 하나의 간구죠.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다가 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즐거워하는 것은 또 찬양이거든.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제발 좀 나 살려주세요. 이거 말이거든. 지금 형편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 좀 살려주세요. 간구죠. 그리하시면 하나님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귀뢰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래서 때로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도 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가 필요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그때그때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다 고정될 것이 아니고요. 찬양의 자리도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적인 힘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안 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자꾸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놓쳐버렸던 그러한 찬양도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권면했지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공격적인 무기가 딱 하나 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가지는 공격적인 무기는 하나가 있는데 곧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다.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무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 무기로만 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놓쳐버려서 되겠어요? 이 말씀을 하찮게 여겨서 되겠어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얕보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17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계속 찬양이 나왔잖아요.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처럼 가난하고 연약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죄인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위대한 신앙적 영웅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다. 어느 영적인 아주 심오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양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찬양할 수 있다, 찬양하고 있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하는가 하면은 대단한 사람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가난하고 연약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 같은 이런 사람들도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양이다. 그 말은 잃어버린 양 같은, 나는 잃어버린 양 같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언제나 자기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하다, 나는 무력한 자다, 나는 길을 잃어버리기를 늘 반복하는 그런 방황하는 양이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곧잘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여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선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 방황한다라고 하는 말은 시편 95편에 보면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또 시편 58편에서 보면은 이 단어는 악인들을 지칭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 나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악인과 조금도 구별됨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시인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춘다는 거죠. 양의 본성은요, 뭐 양은 뭐 순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아주 어리석고 둔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양의 특징은 뭘까요? 길을 잘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려요. 제가요, 우리 집에 멍멍이가 하나 있어요. 멍멍이가. 저하고 이제 산책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이놈이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갔다가 집을 잘 찾아와요. 앞장 세우면은 잘 가요. 여러분 아파트 딱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은 오른쪽은 우리 집이고 왼쪽은 나무 집인데 이 개는요, 이 멍멍이는 우리 집을 추워도 망설임 없이 돌아와요. 우리 집 개만 똑똑할까요? 모든 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양은 그냥 잃어버려요. 또 하나는 다시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이 목자와 함께 있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거. 방황하고 떨어져 나가려는 그 양을 목자가 늘 찾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소망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얘기하기로 우리는 언제라도 죄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성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시는 즉시 바로 죄에 빠진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쯤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 이쯤 했으면은, 이만큼 했으면은,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6개월은 버티겠지. 한 달은 버티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켈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는 즉시 바로 죄에 빠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 절에서 시인은 이 큰 시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잃어버린 양같이 방황합니다.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1년이 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분들에게는 다 까먹는 구실을 제공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나를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의 영광을 맛보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 키가,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방황하는 이런 양을 찾아달라고 탄원합니다. 언제라도 나는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마세요. 저는 못 찾습니다. 저는 회귀 본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 결심을 그는 이렇게 하는 거죠. 176절 마지막에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대장정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이 시인의 결심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19편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그러한 마음과 결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574 창원 세광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